통한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곧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내 문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해결받을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통에서 해결받는 방법. 첫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말씀은 고통에서 해결받는 방법 첫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서 해결받으려면 고통에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병도 고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각종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들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그 문제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25절에 오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고 많은 약을 쓰고 많은 방법을 썼지만 이 세상적인 이러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 여인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누군가를 찾아요. 그리고 내 돈을 동원해서 뭔가 해보려고 해요. 근데 내 능력으로 이웃의 도움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어리석음을 이사야 30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애굽의 도움을 구해요. 애굽이여 도와주소서, 아스르여 바벨론이여 도와주소서 그래요. 근데 그 민족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오히려 그 도움을 구하는 그들을 통해서 수치가 되고 우리는 수욕을 당해요. 7절에 오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애굽의 도움은 무익하니라고 그랬어요. 성도들, 우리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의지하는 것들은 다 헛되고 무익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고통에서 해결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야, 예수님은 너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병도 낫게 하고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 다 고치시는 분이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동네 오셨대. 이 여인에게 이것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셨어?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셔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오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으면 더듬으면 만질 수 있는 곳에 계셔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 거기 계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부르면 응답할 수 있는 곳에 계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 가까이 계세요.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어쩌면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가까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뿐이야. 예수님은 어디에서 병도 고치셨대. 어떤 귀신도 쫓아냈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이래. 이것을 소문을 내야 돼, 소문을. 그래서 소문은 누가 내냐면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시고 능력 있게 만드시고 예수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야. 막 이런 소문을 내야 돼. 그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소문을 듣지 않을 겁니다. 뭐 예수님은 나 예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데, 나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데 막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본인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본인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들었던 소문이 생각나. 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라고 했어.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라 했어.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라 했어.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의사들을 찾아다녀서 하혈하는 병이기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당했겠습니까? 재산도 다 낭비했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도리어 더 이제 몸은 점점 더 중해지고 완전히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이 여인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해결받으려면 첫 단계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병 안 고쳐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맥없이 그 사람들 병 고쳐주고 살리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만 고쳐주고 나온 사람들만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문제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아니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 전파하시며, 이것은 천국복음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 가게 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셨다. 병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지금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각종 병든 자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고쳤는데 저기에 보면 데려오니 그랬어요. 데려오니.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데려오는 자들은 고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침받으려면, 해결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들은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혼자 걸어서 못 옵니다. 옆에서 부축하고 안고 업고 들 것에 싫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면 너 고침받을 수 있어, 해결될 수 있어 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그들은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또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은 교회예요, 교회. 이 솔로몬 성전 짓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이 성전은 내 마음과 내 눈길과 내 이름이 영원히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아픔을 들고 나와야 된다는 뜻은 내가 문제를 들고 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이것이 바로 해결의 첫 단계. 교회에 아픔을 들고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된다는 것.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해결받는 법 둘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곧 나았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가. 지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그 순간 능력이 나와서 몸이 치료되었다. 이 말씀은 이 고통을 해결받는 방법 둘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온다고 다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 어디 있대요? 옷자락이 펄렁펄렁 해가지고 뭐 어디다 옷을 걸어놓고 그것 만지면 낫는다. 그건 미신적인 거예요. 그건 사이비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은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삶의 문제는 예수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곧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29절에 8절에 오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곧 마름에, 그 순간 손을 대는 순간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마른 것이 아니고 한 달 후에 마른 것도 아니고 10년 후에 마른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손을 대는 순간 곧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혈루병이 조금, 피가 조금 나온 게 아니에요. 혈루 근원이 깨끗하게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의 아픔이 곧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요. 그러자 베드로가, 선생님, 많은 사람이 미는데 누가 손 댔겠죠? 아니라 내게서 방금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30절 31절도 있지만 똑같은 구절 누가복음 8장 45, 46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혼날 줄 알고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안 됐어요 막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밀치다가 보니까 손 댔겠지. 뭐 그래, 그런 것 같고 또 말씀하십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옷에 손 댔어요. 근데 그 세력에는 능력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큼은 여러분, 이 능력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어찌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한번 만져보고 싶고 또한 예수님의 옷은 무슨 옷감이 뭔가도 만져보고도 싶고 어쩌다 보니까 밀치기도 하고 손으로 어떻게 만져보기도. 근데 아무리 예수님의 그들의 옷에는 손 대고 접촉했어도 그들에게는 능력이 안 나갔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만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문제가 다 해결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능력받고 뭔가 막 자녀가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를 주께 맡기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줄 알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은 훗날이 아니에요. 곧 그 시간, 바로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오늘 이 순간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유가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받겠다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치료된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에게 여러분 손을 댈 때에 능력이 나가 모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혈루증 아니라 불치병에 걸렸다, 암 걸렸다. 그러면 예수님 못 고칩니까? 예수님은 감기는 낫고 비염은 못 낫게 하고 아니면 무슨 위장병은 낫고 위암은 못 고치고 아니면 무슨 뭐 귀신 들린 자는 못 고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35절에 그곳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저분 예수님 오셨다, 그리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참

저게 우리가 필요, 나만 와서 살짝 고침받고 가는 게 아니라, 나만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두루 통지하여, 야, 우리 동네에 게네사렛에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시면, 그러면 다 어떤 거든지 해결하실 수 있어. 이리 가자 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역시나,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이 일일이 다 안수해서 병 고칠 수가 없어. 그러자 그들이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어. 예수님 앞에 와서 구경하는 자, 예수님이 무슨 일 하는가 무슨 말 하는가 구경하는 자는 예수님 아무리 곁에 와서 밀치고 밀쳐도 그는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고 다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자.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순간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아픔들을 갖고 삽니다. 각종 어려움들이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아니면 의사 찾아다, 의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를 막 찾고, 그리고 또한 내 능력으로 막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여러분, 안 되는 문제가 우리 삶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오히려 더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여인이 더 중화해졌던 차에,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고 가진 재산도 다 잃었던 차에 마지막 이 여인이 찾은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순간 나의 아픔은 그 순간 해결되고 나의 삶은 그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통에서 해결받는 방법인 거예요. 고통에서 해결받는 방법, 첫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문제 들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둘째,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고 나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맡길 때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나오면 영혼 구원까지 해결된다, 즉 영혼까지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혈루증 고치러 나왔어요. 근데 혈루증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은 즉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까지 이 여인이 받게 됩니다. 사람이 교회 나올 때에 처음부터 내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나오면 평안한다더라,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교회 나오면 좋은 게 있다더라, 뭐 자녀가 잘 된다더라, 이런 것 가지고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해결받지만 여러분들은 정작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영혼 구원의 문제예요. 아무리 돈 많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잘 되고 아무리 건강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른 것도 해결받아야 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문제. 이것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문제, 삶의 문제 해결해 주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인이 만약에 혈루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안 걸렸어.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 낳고 막 그냥 뭐 어려움 없이 산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야, 자기야, 오늘 야유회 가자, 야유회 가자, 놀러 가자, 놀러 가자, 얘들아 가자, 우리 막

벤츠 타고 막 삐닥구도 신고 핸드백 슬럭슬럭슬럭 하면서 자기야 오늘 즐기러 가자. 무슨 애들이 뭐 교회에 막 오늘 같은 날 아이고 이런 좋은 날 구질구질한 교회 가지 말고 우리 멋지게 즐기자 마시자 막 하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근데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어. 그의 가정에서도 어쩌면 버림받아서 외로운 여인이야. 돈도 없어 몸도 나빠. 그 아픔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여인이 먼저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여인에게는 혈루증이 유익의 유익. 혈루증 걸린 것이 축복이에요. 혈루증 없었으면 이 여인은 그냥 세상에서 살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때로는 아픔이, 고통이 내게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런 문제가 나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좀 아픔이 있고 문제 있다고 너무 그거 갖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 갖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고 또한 때가 되면 분명히 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고난 중에도 아픔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호세아 2장 1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보름으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친 들. 아, 왜 나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 저 거친 들은 어떤 곳이? 황량한 곳, 외로운 곳, 무서운 곳, 막 고통스러운 곳.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때로는 거친 들로 나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막 고통스러운 장소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말로 위로해 줘요. 우리를 평안하고 잘 되고 뭐 모든 것이 복될 때는 우리 예수님 안 믿거든요. 싫어하거든요. 그러다가 때로는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거친 들로 인도할 때가 있어. 그래서 막 인간이 몸을 치고 물질을 치고 막 그래서 그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제는 거기서 말로 위로해 줘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따라 그랬어요. 실로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이 다정한 음성일 거예요. 따라 따라. 이 음성은 내 어렸을 때 엄마에게 듣던 아빠에게 듣던 음성이에요. 이러는 음성이 이제는 병들고 또한 돈 없고 가난하고 할 때 이제 누구도 이 여인에게 따뜻하게 이 위로해 주는 음성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따라 하고 따뜻하게 불러주시죠.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처럼 말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 주십니다. 그러면 말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15절 거기서 비로소 거친 들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밑바닥까지 콱 주저앉게 하고 그때 또 우리 비로소 포도원을 주어요. 물질 문제 해결해 준다는 뜻이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려. 저 악을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내 인생의 괴로움의 골짜기를 이제는 소망의 문이 열리는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렸을 때 막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주의 품으로 안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과거에는 바알이 내 남편이었어. 바알님 바알님 하면서 돈을 쫓아다니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우상 숭배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거친 들에서. 그러니까 거친 들에서 주시는 은혜가 커요. 이 여인은 지금 12년 혈루증 거친 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예수님께 위로받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세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는 이 구원, 둘째 평안,

0: 제 건강. 여러분,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평안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건강,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육신과 삶의 마음의 삶의 문제가 다 일순간에 이 여인에게는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요, 전인구원, 즉 나의 영혼이 구원받고 몸이 건강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의 영혼도 사랑하지만 나의 육신도 나의 삶도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왜? 이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이 육신 또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나의 영혼이 구원받고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이 은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옷자락에 손 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지구상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 말을 감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의 병이 건강할지어다, 내가 구원받을지어다, 내가 평안할지어다,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대통령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은 하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몸이 질병이 치유되는 건강의 축복,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평강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천국의 축복을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의 모든 고통에서 해결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6-2004번, 062-376-2004번 송정중앙교회나 373-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1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실천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 서유지입니다. 지난주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아시고 계셨어요? 5월 21일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 되는 날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를 다시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날이죠.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편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사람이 가장 만만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조심하고 남에게는 친절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배운 사람에게는 잘해주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쉽게 화를 내고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용기 내서 사랑을 회복하는 주일이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맙다고도 하고요. 다시 손을 잡는 날로 보내보세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은 결국 내 몸을 사랑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시면 어떨까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서 짧게라도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미안해, 고마워, 당신이 내게 참 소중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지혜로운 말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5월 24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박기현님이 찬양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5월 24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박기현님의 음성으로 첫 곡으로 띄워드렸고요. 이어서 줄라이 프로젝트의 사랑은 언제나, 호산나 싱어즈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경 말씀으로 된 이 찬양 고백들 들으면서 저는 많은 울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오늘도 사랑이신 하나님만 따라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5월이잖아요. 가정에 관련된 찬송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요. 4787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베풀어 있고 온 가족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원두패밀리 앨범에서 함께하고요. 이어서 2607번님의 신청곡 부모의 노래 행복한 가정 앨범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 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9478번님의 신청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피어워십 앨범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화정 사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담임 목사님이신 김요한 목사님이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악 가운데 머물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품어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빛되신 주님 바라보며 또한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강의 온 성도가 그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배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믿음을 온전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하사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삶을 인정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고 강구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흡족한 시간이 되어 새 생명의 풍성함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가다듬어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의 부정한 악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성과 거룩한 입술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을 만난 요나에게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서 어떤 고난 앞에 서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경멸과 천대를 받고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며 고통과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빛과 소금으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반석과 같은 믿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김요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이 열릴 때에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베풀게 하옵소서.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복으로 임하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주의 일꾼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주제 성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일면 하단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16장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중심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4절에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렇게 대속죄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속죄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가 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출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사망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도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인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론은 슬프면서도 무척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아들 둘이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생명을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들들을 다 잃은 아론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면서도 나도 저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함 또한 느꼈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불안함이겠습니까? 나도 우리 아들들과 큰 차이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론도 느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때로는 좀 뭔가 신뢰감이 좀 가기에는 부족함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두 아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너무 무섭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졌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사망사건이 일어났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런 방식으로 경험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척 큰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다고 죽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나타나면서 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러한 복된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거를 깊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망 사건으로 충격받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아들을 잃고 슬프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아론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바꿔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요. 아니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그것을 막아서는 큰 장벽과 같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의 내용이 그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깨달았어요. 어떡하지? 죄라는 사건 자체도 책임질 수 없는 사건이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서 너무너무 답답한데 또 나올려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다윗이 즉시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같은 그 죄악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자신에게 향하지 않는 것 같아 다윗은 너무나도 공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복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에도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위해 좋은 것을 많이 예비해 놓으셨지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자 하나님은 늘 언제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만 죄가 그것을 막고 있다. 죄로 인해 그것이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즘엔 길거리를 걷다 보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초록초록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 지나 여름 지나 가을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단풍이 들죠. 사람의 눈에 단풍이 예쁘게 보이지만 생명의 과정으로 볼 때 단풍은 참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잎을 포기하는 거예요. 잎을 가지고 겨울을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무장을 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잎이 단풍이 드는 과정을 보면 이제 줄기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떨켜라는 조직이 있는데 벽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점점 누렇게 뜨는 거예요. 단풍은 그런 현상입니다. 공급받을 것을 받지 못해서 점점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와 예쁘다, 와 멋있다, 감성 있다. 그런데 실제로 되어져가는 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고 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가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유통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허해지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아니 공허해요. 힘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대용을 찾는 거예요. 잠깐 나에게 뭔가를 줄 것만 같은 뭔가를 계속 갈구한다는 거죠.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너무 그것은 이례적이에요. 너무 짧아요. 언젠가 잠깐 큰 교회에 일 있어 나갔더니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 야 좋다 그러고 가서 이제 뭐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근데 어떤 가정 보면 가다가 좀 다투고 올 때 2라운드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효과가 약하니까 또 갔다 오면 또 어디 가고 싶고 계속 그런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왜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온전히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못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멀어져서 내가 누려야 될 것들, 실제로 내가 필요한 것을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긍휼을 베푸셔서 속죄의 희생제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에게서 죄의 책임을 묻는다면 이 땅에 호흡하는 자가 하나도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임시적이고 제한

적이지만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짐승에게, 가축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러한 예식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대신 가축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그것이 바로 속죄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에도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는 대상이 있었어요. 백성은 백성대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 성막과 성전은 그렇게 막 보기에는 화려하고 막 예배 장소로 은혜가 넘칠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나오는 가축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축장에 가보신 기억 있습니까? 그럼 별로 기억 없으시죠? 좀 끔찍해요. 제가 그때 이제 실험을 하다가 어느 날 교수님이 토끼를 해부해야 된대. 토끼를 잡으라. 살아있는 토끼를 어떻게 잡을까? 그러다 남학생들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걸렸어요. 한 친구랑 이 토끼를 일단 죽여야 돼요. 어떻게 죽이냐면 물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는 앞다리 잡고 전 뒷다리 잡고 넣고 외면하고자 해서 고개는 돌렸지만 손은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느낌에서 오는 죽음의 과정은 잊을 수가 없어요. 실험을 위해서 토끼를 잡는 거였어요. 근데 성막 앞에서, 성전 앞에서 그런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편을 주셔서 이처럼 송아지든지 염소든지 이렇게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그 가축들을 계속 전가해서 희생하는 그런 제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떤 순서가 있냐면 죄 고백의 순서가 있습니다. 본문 앞 2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래서 이 대속죄 일에는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염소에게 어떤 과정이 먼저 선행되냐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축복기도가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며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는 그런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얘가 죽음으로 저의 죄가 사해진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제가 오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며 죄를 이 짐승에게, 가축에게 제가 맡기오니 하나님 그렇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며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말씀을 듣잖아요.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예배의 한 순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죄의 값으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를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대신 희생함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양이나 소를 잡는다고 해서, 염소를 희생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제한적이고 유한한 이례적인 그러한 대속

회개 방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것이 바로 대속, 속량 이런 용어로서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에요. 왜요? 내가 죄 가운데 살고 그 죄로 인해 나는 죄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졌고 멀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오늘도 범하는 죄,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범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의지하여,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혹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만족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식사 다 만족하게 한 뒤로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먹고 싶다 했던 것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좋은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면, 충족되고 만족되면, 그때 어떤 반응을 하게 되면, 나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아이고 전에는 그게 참 내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예수님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나니까 아이고 그거 없어도 돼,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주 안에서의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의 말씀이 가정의 달과 좀 거리감이 있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의 달에 가족들이 늘 언제나 불평이 가득해요. 늘 언제나 탄식만 해요. 늘 언제나 원망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정이 행복한 안식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에서 위로와 가정에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이 행복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을 누려요.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 행복의 길이 저기에 있구나, 참 만족의 길이 저기에 있구나, 감사의 길이 저기에 있구나, 생명의 길이 저기에 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만 그런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매주마다 우리 새가족들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새가족들이 오면 뭘 볼까요? 가끔 새가족들한테 그런 말씀, 요즘은 좀 덜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교회는 사람 보는 것 아니야, 우리 예수님 봐야지. 자, 오늘 예수님 보신 분, 나는 오늘 예수님을 봤다.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오늘도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왔더니 다들 그냥 세상제 지고 가는 어린 양 같아요. 다 근심의 그늘이 있고, 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빠, 엄마, 믿음 생활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오랜 생활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가정의 달에 오늘 레위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살길로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 푸르고 청청한 계절에 저 나무들처럼 우리 가정이 그렇게 늘 싱그러울 수 있도록 생명력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마다 야, 참 좋다. 저 집 참 좋다. 정말로 아이들은 포도나무 같고 막 백향목 같고 가족 모두를 볼 때마다 참 부럽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정이 그렇게 되나 봤더니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 화정동에 사는 사람들이 일상사에 지치고 힘드는데 아이고 저 월광교에서 나오는 성도들 저 교인들 얼굴만 보니까 야, 뭐 좋은 일이 있나 봐. 저희가 토요일에 우리 기도 걷기 하잖아요. 표정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걸을 때 그냥 아이고 날씨 더운데 왜 나왔을까 이렇게 걸으면 표정에서 알아요. 눈빛에서 안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희생하셨는데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물 받고 아이들이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뻐해요.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답답하고 지쳐있고 상해있고 외롭고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여러 어려운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내가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그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저의 생각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과 삶, 가정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붙들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에 저희가 좋은 곳 갈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좋은 경험을 같이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과 복을 찾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주 앞에 먼저 머무는 저희 모든 성도들, 성도들의 가정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 자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가리는 일들이 생겨났다면,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마음을 토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성도들 온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릴 때 아버지 그들 몸과 마음이 상하여 지치거나 아버지의 세상의 방식에 하나님 붙들려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께 나아가 영원히 소망되시고 생명되시고 위로다 되시고 힘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걸어가도 뛰어가도 건빚지 않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오니 믿음의 부모들이, 모든 어른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향한 동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가정마다 교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너무나도 지치고 답답하여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 가족이나 성도들 있다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오니 그 한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가 교회에 나왔을 때 저희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에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순례자의 길, 기도걷기를 행사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걸음걸음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희의 걸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님 향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시어서 매일 분주하고 매일 지쳐가는 삶 가운데 힘들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매일 열매가 넉넉하게 하시고 골방에서 주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주님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께 붙들려 삶을 살고자 의지하며 우리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좋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오늘도 이 복된 소식 땅끝에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사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광주 월광교회는 김요환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고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5-0400 375국에 400번 광주 월광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느껴지지 않아도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이 오심을 기억하며 더욱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롭게 세워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길 간구하며 오늘도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기원하며 오늘의 첫 찬양 유아챔버 콰이어의 I feel the spirit, 성령을 느끼네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름 부으심, 송정미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지는 찬양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테너 이성화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기쁜 소식, 참 자유를 주신 승리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충만할 때요,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거센 풍랑도 잠잠케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도미누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로운 찬양이 가득한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고요, 더 역사하시길 기대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리톤 윤성원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준비한 찬양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노래한 곡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생기이신 성령님으로 다시 놀라운 생명력을 찾고 그리스도의 당당한 군사로 힘차게 회복되길 원하며 드라이 본즈 마른 뼈들 박신학화의 찬양으로 띄워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강한 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길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영을 알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하모니와 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본문 말씀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많은 성경이 유니온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NLT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하모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모니의 결과는 영생 얻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하모니와 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모니는 효의 기초석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하모니입니다. 순종을 통해 효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모니를 이루셨습니다. 하모니는 서로 나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축복하는 복된 관계가 하모니입니다. 하모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귀한 신앙의 덕목이자 효의 기초석과 같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또한 바로 하모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모니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누구와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하모니입니다.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는 일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데 죄인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유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끈끈이와 같이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서 접착성이 있고 또한 죄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즉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죄는 죄를 짓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와 저주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모두가 구원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효를 행하며 하모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효성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하모니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제로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모니하고 효를 행하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마음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하모니하는 사람은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문제가 풀려지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풍성함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하모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모니를 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모니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묶여있는 축복의 족쇄를 풀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한 교회에 오래도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 이후 가장 가까웠던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보증 문제로 인해서 큰 빚까지 지게 되었고 가정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계속했지만 속마음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그 사람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 시간이 지나도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기도도 막히는 것 같았고 예배 가운데도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삶 전체가 계속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이 레마로 귀에 들려졌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날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감정은 즉시 사라지지 않았지만 순종으로 용서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눌려있던 분노와 답답함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끊겼던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고 막혀있던 사업의 길이 열려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부드러워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묶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미움에 묶여 있었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하나님이 제 영혼에 묶인 줄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 연결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또 에베소서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용서는 상처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이 즉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는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의 감옥문을 여는 믿음의 결단이자 성경이 요구하는 효행의 결정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환경과 하모니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은 절대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성의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때때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문제만을 바라보고 반복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입술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우리 가정은 회복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나의 환경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가 선포하는 말을 듣고 가시와 엉겅퀴를 스스로 제거해내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과 기쁨, 감사가 넘칠 때 환경도 그렇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은 우리가 웃을 때 환경도 함께 따라서 웃게 됩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이 환경의 축복을 선포하고 다스립니다.

0: 환경은 반드시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보이지 않은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하모니하고 또 사람들과 하모니하게 되고 우리 마음과 입술로 환경을 축복하게 될 때 치유되고 풍요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모니와 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모니와 효는 결국 축복을 주시는데 하모니하는 모두에게 영생을 얻는 축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모니, 사람과의 하모니, 그리고 환경과 하모니를 이루어 살면서 주님 안에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1790번 순복음 영락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소통하는 이 전파에는 저마다의 역사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장벽을 넘고 때로는 바다를 건너 희망을 전해온 우리 방송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항상 복음이라는 가장 귀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방송 역사 속에서 특별한 길을 걸어온 극동방송의 시작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방송 역사를 살펴보면요. 앞선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일제강점기였던 1927년 조선총독부가 사단법인 채로 경성방송국을 설립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해방 이후 서울중앙방송이 되고 지금의 KBS가 된 곳이죠. 이후 한국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54년에 최초의 민간방송인 기독교 방송 CBS가 세워졌고요. 2년 뒤인 1956년에 드디어 극동방송의 전신인 한국복음주의방송국이 문을 열게 됩니다. 99년이라는 우리나라 방송 역사 속에서 극동방송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외방송을 시작해서 본격적인 해외방송의 장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최초의 대북방송은 지금의 KBS 한민족방송입니다. 1948년 8월 15일 공보처 산하 중앙방송국 대공방송으로 시작해서 1957년에 자유대한의 소리로 이름을 바꿨죠. 이후 전 세계 한인들을 대상으로 역할이 확장되면서 사회교육방송을 거쳐 지금의 한민족방송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지만 국내를 넘어 대외로 처음 전파를 쏜 것은 1956년 개국한 극동방송이었습니다. 당시 공산권이었던 러시아와 중국, 몽골, 그리고 북한 등으로 전파를 보내면서 우리나라 방송이 본격적으로 해외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선교사적인 측면입니다. 공산권을 향해 방송을 통한 선교가 처음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설립 목적을 보면 이 점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선교사의 파송이 불가능한 소련, 중공, 몽고, 북한 등지의 주민과 대한민국 내의 국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더 나아가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극동방송은 선교사를 직접 보낼 수 없는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 등의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원 구원을 이루고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선교사 파송이 불가능한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철의 장막과 주계의 장막을 표현한 말이죠. 물론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선교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극동방송이 북방선교의 기수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선교 활동이 어려운 곳, 바로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수도 서울이 아닌 인천에서 방송을 시작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 창사 30주년 당시 극동방송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탐 왓슨 초대국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력한 전파를 북한과 시베리아, 중국까지 보내야 한다는 기술적인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안테나가 염분이 있는 바다 근처에 있을 때 전파를 가장 강하게 송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천의 갯벌을 택했던 겁니다.

덕분에 출력이 10kW에 불과했을 때도 전파가 공산권 국가들까지 아주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었죠. 또한 인천은 미국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곳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후원을 받을 때도 인천에 자리 잡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더 멀리,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선택했던 인천. 무엇보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온 그 역사적인 땅에서 해외 선교 방송이 시작됐다는 사실이 참으로 뜻깊게 다가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에 실린 복음이 갯벌 위 안테나를 타고 뻗어나가 장벽 뒤에 숨죽여 듣고 있던 수많은 영혼을 깨웠습니다. 먼 땅에서 들려오는 이 좋은 기별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방송을 마칩니다. 이 프로그램 제목의 근거가 되는 잠언 25장 25절 말씀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기별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명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 하얀 햇살이 온 누리를 두루 보듬습니다. 간혹 흐리고 비가 오더라도 5월의 초록은 생기가 넘치죠. 5월은 기념일이 많은 달이기도 한데요. 어린이, 어버이, 스승의 날이 지나갔고요. 부부의 날도 엊그제 지나갔죠. 그래도 그 해맑은 마음들은 우리 안에 포근히 자리하네요. 할머니를 도와 피지를 모으는 어린이, 장애인인 아버지를 업고서 웃음 짓는 배구 선수 아들, 자신의 입술을 수업의 교재로 삼아 글과 말을 깨우쳐주시는 특수학교 선생님, 헌신과 사랑으로 주의를 밝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5월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김명선, 연민규님이 같이 부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 감사 속에 살던 성도라도 험한 세상 부딪혀 살다 보면 충만했던 믿음이 어디 갔는지 할 때가 있죠.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생각 들기도 합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전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복이 여전히 위로부터 내려올 것이니까요. 다만 눈 열고 귀 열고 마음 열어 보고 느끼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저 이 시간만 되면 이렇게 자꾸 오바하고 싶고 마음이 들뜨고 즐겁고 설레고 그러는지요.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고요. 그리고 참 좋은 내 친구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죠. 주님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사는 중에도 말이죠. 우리 주님 닮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또 친구 되어주기를 같이 노력해보자고요. 자, 오늘 첫 사연은요. 3213님 사연이에요. 목사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나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목사님처럼 되고 싶네요. 천국에서 만나면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눈에 불편함이 있는데 목사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네, 3213님, 아, 정말 제가 뭐라고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사연을 주셨어요. 그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에 너무 깊이 참 자리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건 단순히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천국에서 만나면 그 내용 중에 이 글이 너무나 깊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보지 못하고 비록 방송 전파를 통해서 인사를 나누더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언젠가는 모두 만나지. 아, 왜 우리는 이걸 자꾸 잊고 사나? 네, 하는 생각이 정말 깊이 이렇게 마음에 새록새록 그렇게 솟아나듯이 와닿았고요. 아,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어요. 네,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눈에 불편함이 있으셔요. 시각장애 진단까지 그렇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이제는 많이 알죠. 저는 중증의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원치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희귀질환이 눈에 발병을 하면서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진단의 말을 들어야만 했고요. 그건 나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습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엔 자유 없었습니다. 고통이었고 속박이었어요. 말 그대로 장애 그 자체였습니다. 부끄러웠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 들키기 싫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척하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만난 후에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전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저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하셨는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약해도 그냥 너무 약해서 그냥 허약해 빠진 게 접니다. 아, 그리고 실수도 너무 많고요. 근데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3213님, 그 눈의 불편함 하나님께서 꼭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일지는 몰라도 기적일지 아니면 현대의학을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셔서 그 도움을 받아서 회복되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아직 불편한 상황이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우리 같이 누리자고요. 바리톤 홍성선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찬양 안에서 은혜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네, 이번 사연은요 3797님 사연입니다. 목사님 방송은 항상 작은 것에도 미소 짓게 되고 소중히 여기게 되고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게 하십니다. 은혜에 가득한 방송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야, 제가 진행하는 방송 우리 참 좋은 내 친구가 그랬나요? 작은 것에도 미소 짓게 했나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던가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게 했던가요? 아, 그렇게 받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즉 곧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답답하고 헛되며 안타깝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을 때 그 상황들이 비록 내 눈에 보기에 참 마뜩지 않더라도 편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도 역사하심을 믿는 마음이 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소망하시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그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3797님 이 사연에서 저는 그 역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 사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고요. 자,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충고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잠시 멈추고 조언자와 함께 되짚어 나갈 힘과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조언이 맞다면 과감히 새로 시작해야겠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면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아직 아니라면 잠시 멈춰 사람 삶의 근본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생명의 길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룩스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아이와 함께 길을 걷다 보면 어른들은 그냥 지나치는 곳에서 아이들은 자꾸 걸음을 멈춥니다. 길가에 꽃도 들여다보고요. 또 개미 한 마리를 한참 바라본다든가 또 하늘 구름 모양에도 웃음을 터뜨리곤 하죠. 그런데 늘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엄마인 저는 한눈 팔지 말고 빨리 가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죠. 해야 할 일, 채워야 할 계획,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오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는 조금 천천히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잠시 하늘도 올려다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얼굴도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야나의 쉼표하냐 오늘 첫 곡 박수진 2집 앨범 중에 있는 행복 함께 듣고 왔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참 행복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아이들은 정말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죠. 사탕 하나에도 울다가 웃기도 하고요. 또 비 오는 날 물웅덩이만 봐도 정말 신나합니다. 참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이 행복의 조건이 점점 좀 크고 복잡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많이 가져야지 행복할 것 같고 또 내가 더 잘 돼야지 만족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작은 것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한번 보물찾기 하듯이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선물의 선물이라는 곡이고요. 또 좋은 날 풍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쿠스틱 아이빅 앨범 중에 있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 말이겠죠. 조금 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손재석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조수아의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리고 라이프로드 싱어

어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송가 세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 가는 길, 저는 참 마음이 분주할 때가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특히 저희 집은 남편이 먼저 나가고 제가 아이들 챙겨서 주일학교에 가는데 제 준비하기도 사실 바쁜데 아이들 밥 먹여야죠. 옷 입혀야죠. 빨리 준비해라. 늦겠다. 잔소리도 해야죠. 어떤 날은 정말 정신없이 나오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오고 아이들은 엄마한테 잔뜩 혼이 나서 울상으로 예배당에 들어가는 날도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늘 다짐을 하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지. 좀 더 빨리 준비해야지. 그런데 종종 그 마음이, 그 다짐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 지친 마음이어도, 또 헐레벌떡 뛰어왔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일에는 조금 덜 전쟁 같은 아침이 되도록 또 노력을 해봐야겠죠.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옹기장이의 오 이 기쁨,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메들리로 보내드리고요. 또 피아워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스윗 블레싱 앨범 중에 있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 옷이 줄어들면 더 이상 몸에 맞지 않습니다. 민감한 옷감을 뜨거운 물로 세탁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옷 자체가 잘못 만들어져서 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크기가 작아지면 입기도 어렵고 몸에 잘 맞지 않아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줄어들면 살면서 직면하는 도전을 감당하기가 힘겨워집니다. 인생의 시련과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넉넉한 믿음으로 삶에 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은 매일 주의를 기울여야만 만들어지는데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인내하고 우리의 아버지를 신뢰하기 바란다면 그분과의 관계에 더 마음을 써야 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넉넉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찬양입니다. 안성진님의 음성으로 나의 믿음 약할 때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순간 당신의 진짜 목적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믿고 받는 것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첫째,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유가 있어 창조하셨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 계획의 일부로 택하셨음을 믿으라. 둘째, 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죄에 대한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킬 기도를 드리길 바란다. 예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축하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 준비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As I praise and worship you. 호산나 인테그리티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여 노래하라, 서울 장로 성가단의 찬양이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필그림 앙상블의 Almighty Forest is Our God, 내주는 강한 성이요 연주 찬송, 안산 시립합창단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과 찬양 연이어 함께 할게요.

주님,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주시고 매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고 있으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며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신용욱님의 음성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 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0: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1: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바다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잔잔할 때는 품에 안기듯 평화로워 보이지만 거센 파도가 일어나면 금세라도 삼켜버릴 듯 위협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평온한 날에는 모든 것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어느 날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는 우리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성경의 바다는 단순히 지리적 바다가 아닌 혼돈과 두려움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곧 혼돈과 죽음의 근원이 종결되고 생명과 평화가 충만해지는 종말론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혼돈과 바다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교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바다는 이미 꺾였습니다. 이제는 혼돈의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여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지요. 오늘은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날, 멋진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가는 길에,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있는 나무들을 한번 잘 관찰해보세요. 나뭇잎의 색깔이 점점 더

짙은 초록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도 색으로 표현한다면 점점 더 깊어지고 짙어지는 5월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우리는 교회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열이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우리는 교회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으로 보내주신 사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2907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이와 대화할 때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돼요. 덕분에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나! 2907번님은 우리는 죄어린이 방송을 자녀들과 함께 듣는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방송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녀들과 대화할 때 나누신다고 하니 참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도 방송에서 들은 내용들을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나요? 2907번의 사연처럼 우리 친구들도 방송에서 들은 내용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방송을 들으며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질문을 하고 또 여러분이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된 내용이 있다면 부모님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또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 선생님들과도 나눌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게 된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함께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여러분은 부모님 혹은 친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더 많은 믿음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요. 2907번님, 특별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하나님 저 왔어요.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주를 보냈나요?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1: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
0: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풍성한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챈트를 듣고 구약의 말씀인지 신약의 말씀인지 확인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 성꽃 센트를 듣고 확인해 보았지요?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구약과 신약 중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말해 보세요. 하나, 둘, 셋! 구약! 맞아요. 39권으로 된 구약 성경의 23번째 책인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은 구약에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담겨 있어서 구약의 복음서, 축소판 성경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하게 될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위로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암송할 15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며 약속을 확증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성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나요? 나는 여호와.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여러분도 만들고 다스리며 사랑하시는 분이지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너희의 거룩한 이유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거룩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가 많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되도록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센터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는데 말해볼까요? 여호와, 우리의 거룩한 분, 이스라엘의 창조자, 우리의 왕. 아멘. 그래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는 지어린이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기로 해요.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뭐지요?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코리와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슈타포가 코리와 가족들을 체포했고 수용소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수용소에 계속 수감된 코리와 베시 언니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리텐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코리와 베시 언니가 체포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은 풀려났어요. 수용소 생활은 정말 끔찍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코리와 언니는 그 모든 일을 겪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수천 명의 여자와 함께 가축 우리에 실려 독일로 끌려갔기 때문이에요. 며칠간 이어지는 끔찍한 여행 후에 그들은 라벤스비르크에 있는 여자 수용소에 도착했어요. 코리와 베시 언니는 네덜란드를 떠날 때 몇 가지 물건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베시 언니의 몸이 너무 불편해서 입고 있었던 푸른 실에 털실로 짠 겉옷, 비타민 한 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은 성경책이었지요. 하지만 독일에 있는 여자 수용소에 도착하여 등록할 때 그들은 실망스럽게도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코리와 베시 언니가 챙긴 겉옷과 비타민 한 병, 그리고 성경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끔찍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와 베시 언니,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여인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코리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잠시 후 베시 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코리, 나 화장실에 다녀와야겠어. 언니, 잠깐만. 코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손히 경비원에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희 언니가 몸이 좋지 않아서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화장실에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그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손으로 문을 가리켰어요. 코리가 문을 열어보았지만 변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코리는 다른 경비원에게 물었어요. 어디가 화장실인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경비원은 코리에게 고함을 치며 말했어요. 하수구를 사용해!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코리와 언니 베시는 함께 샤워실에 있게 되었어요. 그들 둘만 말이에요. 그때 코리는 그들이 나중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최소한 다른 100명의 여인들과 함께 샤워하고 그곳에서 입어야 하는

겉옷으로 말아서 의자 밑에 숨겨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코리아와 배시 언니는 등록하는 장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코리는 숨겨둔 비타민과 성경책을 무사히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독일에 있는 새로운 수용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정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세다몬트 키즈 싱어즈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어 찬양으로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암송하며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며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한 주를 보내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키즈벤처의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에서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Praise Praise with Ginny Yu.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Psalm chapter 121 verse 1 and 2. Amen. 헬로 에브리원, 해피 로드스 데이.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해피 로드스 데이.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Ginny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진희 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So glad that you are here everyone.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There are moments in life when we quietly ask the same question, right?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When the bills keep piling up, 생활비와 또 고지서가 계속 쌓여갈 때, when the doctor's appointment does not bring clear answers, 혹은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우리 마음이 막 무거울 때, 그쵸? When you smile in front of people but cry alone after everyone falls asleep. 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또 모두 잠든 뒤에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Sometimes even strong people reach a point where they whisper, Lord, where will my help come from? 우리 정말 강해 보이는 사람도 어느 순간 이렇게 또 속삭이게 됩니다. 하나님, 제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And that is exactly why this psalm feels so rare and precious.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이 더욱 현실적이고 또 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Not from perfect circumstances. That's very important. Not from perfect circumstances. 완벽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Not from having every answer figured out. 모든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도 아니라. But from the God who still watches over us every single day.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도움이 있고 하나님께 힘이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Amen. So let us begin. May this truth settle gently into your heart. 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진리의 말씀이 네, 그렇게 자리 잡기 바랍니다. Let's hope in Christ. 우리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Amen.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네, 오늘도 은혜로운 영어 찬양들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Here we go.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ABC. 네,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1: 3 chapter 121 verse 1 and 2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0: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0: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 My help comes from the Lord
0: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0: Amen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1: You know, a few days ago, I saw someone sitting alone in a parking lot inside their car.
0: 네, 며칠 전 주차장 한편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1: Maybe they were resting after a long shift.
0: 아마 긴 근무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1: Maybe they were gathering strength before going back home.
0: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 And honestly, many of us have the moments like that.
0: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1: Moments when life feels heavy and we do not even know how to explain it.
0: 삶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1: Sometimes help does not arrive immediately.
0: 때로는 도움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1: The prayer is not answered overnight.
0: 기도의 응답이 하루아침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The situation may still be difficult tomorrow morning.
0: 내일 아침에도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죠.
1: But Psalm 122 reminds us of something powerful.
0: 하지만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1: God is still watching over us while we wait.
0: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1: Amen. He sees the exhausted mother trying her best.
0: 아주 지친 몸으로 최선을 다하는 엄마도 돌아보시고요.
1: The soldier missing family far away,
0: 멀리 또 가족을 그리워하는 군인도 돌보시고요.
1: The person silently fighting fear and loneliness,
0: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조용히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십니다.
1: And somehow God gives strength one day at a time.
0: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하루 살아갈 그런 힘을 조금씩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요.
1: That is for sure. Amen. Maybe that strength is exactly what carried you through today.
0: 어쩌면 바로 그 힘이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 So, let us have hope in Christ.
0: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집시다. Amen.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You know, maybe today some of you may still be carrying unanswered questions. Some of you may be worried about your family, your health, or your future. 네, 오늘도 정말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가족 문제나 건강 문제,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But the beautiful truth of this psalm is that God never looks away from his people. 하지만 이 시편의 아름다운 진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것입니다. Even when we feel forgotten, he is so near. 우리가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Even when we feel weak, he remains faithful. 우리가 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요. Even when we cannot see the whole path ahead, he still walks beside us.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So lift your eyes and one more time toward the Lord.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God is still there.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요.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기억하자고요. And he loves you so much. I love you too. 지니 유였습니다. Bye, everyone.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갈급함과 메마름을 다 아시는 주님, 이 마음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께 갖고 나아갑니다.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즐거울 때만 아니라 슬프고 괴로울 때에도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석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왜 하나님의 전쟁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전쟁인가?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전쟁이 있고요. 또 기업 간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이 전쟁의 원리를 너무너무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적으로 사는 거죠. 율법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룰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마치 소경처럼 귀머거리처럼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 대신 싸워주실 그 뭔가가 있을 터인데 그 뭔가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감이나 꿈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가 무엇을 하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죄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과연 그 앞에 치러야 될 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안에서도 노사 간의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걱정들은 우리에게 다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여기 모범 답안을 풀어내는 것처럼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바탕이 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좋든 싫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실제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허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상황도 어떤 정황도 올바로 해결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 전쟁에 대한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수없이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여리고 전쟁의 모든 스토리는 우리와 관계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의 얘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투쟁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물리적 전쟁이든 어떤 경제적인 전쟁이든 정치적인 전쟁이든 그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과 우리 개인의 어떤 힘과 지식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러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그 사람은 지식이 없는 겁니까? 자본이 없는 겁니까? 기술도 있어요. 요즘은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과학이 하늘을 찔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AI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게 로봇이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곤고하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돈은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정치는 있는데 이상하게 사회적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행렬이 나고요. 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서 제자들, 제사장들과 함께 앞선 선발대로 투입이 돼요. 근데 사실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룰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움직이고 반응하고 일체감을 갖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함성을 지르는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지기 전에 그들이 해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라.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의 병사들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싸웁니까? 이 땅에서는 이런 전략이 없어요.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에요. 바보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무너진다.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기를 신뢰해요. 자기가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우월성,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너무 많이 해요.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린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남들만큼이나 똑똑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모든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니,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왜 하나님은 왕이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방패이시며 피난처이시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그분의 살아가심과 그분의 실제를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못 봐요.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동안에 학습하고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이것이 전부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그 논리로 그 방식대로 그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전략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십니다. 모든 전략은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쟁인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그분에 있어요.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가 누구에 의해서 되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창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 닮은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분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게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신뢰하십니까? 날량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니까? 아직 내가 모를지라도, 내가 아직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알려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거는 지도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가치고 절대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좋으신 분이라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하나도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반드시 보여주신대요. 좋으신 분이라 꿈으로, 환상으로, 또 말씀으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꿈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인격이신지라 감춰두고 혼자 독점한 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다가오시고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관심을 그분께 가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비밀스러운 얘기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세상에는 인간의 전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인간의 전쟁은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에게는 딱히 어떤 재능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결론은 언제나 그렇죠. 인간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극히 제한된 존재라 어느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모든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내모시는 환경이 때로는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는 환경에 노출됐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것이 광야든 어디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여전히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지도자시라면 그분께는 언제나 답이 있는 거죠. 그분께는 언제나 완벽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모든 게 하나님의 초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전쟁을 훌륭하게 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필요로 하세요.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의 능력을 고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린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린 사람을 찾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그분이 전략이세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복하는 거 이것뿐입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야 돼.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돌아. 그렇게 해야 돼요. 제사장 양각나팔 들으라. 그리고 앞장서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뒤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네. 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앞장설 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으뜸이시지만, 그러나 순복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보다 먼저 앞장서야 될 사람은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싸움에서 정형화된 부대가 그 뒤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언약궤가 갑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앞장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오늘날 많은 창조적인 일들, 창의적인 많은 일들, 사건들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른대요. 그분에 대한 전능하심 모릅니까? 알아요. 다 신학도 있고 교리도 있고 그분에 대한 신뢰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순종하지 않아요. 야, 너 앞으로 나가. 근데 안 나가는 거죠. 하나님 하신 거 봐서 제가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앞장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요?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나가라면 나가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해합니다.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또한 그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너 아방에게 나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오지 않냐고 이슬도 내리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숨으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선포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숨어요. 왜 숨어야 됩니까? 하나님 숨으라 했으니까요. 왜? 저주를 퍼붓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거라고 저주를 퍼붓는데 어느 왕이, 어느 지도자가 그 사람을 가만두겠어요? 죽이려고 하겠죠. 하나님 숨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어디로 가라? 가면 내가 너를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주고 까마귀를 통해서 내 음식을 제공해 주겠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의 하나님이나 뭐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어느 우리 하나님이랑 동일하신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이 열리고 조짐도 안 보여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략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도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답니다. 자, 하나님과 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됨 없이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의 말씀을 청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왜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건데요? 왜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왜 머뭇거리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정복전쟁 치르기 전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들의 신을 따를 건지 여호와 하나님 따르는지 지금 결정하라. 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먼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에게 가나안의 축복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안에 뜻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전략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라.
세 번째 목적입니다.

왜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모든 전쟁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겠다는 것. 내가 한 거다. 너희들의 죄가 아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기드온의 병사들이 32,500명이었죠. 근데 미디안 군대 15만 명이 넘습니다.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숫자도 하나님 말씀하기를 많대요. 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머뭇거린 사람 다 집으로 갈아 돌려보냈어요. 만 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 명도 많다고 말씀하세요. 왜? 너희들이 그 수로 이기면 너희들이 이겼다고 할까봐. 그래서 줄이고 줄인 게 300명 아니에요? 그럼 300명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짰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놓은 방법이에요. 항아리를 준비하라. 불을 준비하라. 예? 그 하나님의 전략에서 그를 숨었다가 하나님의 사인에 의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불이 나오면서 함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디안의 군대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자기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게 소설책과다. 이게 나는 믿을 수 없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뭐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여러분 고고학자들 있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진 거라든지 그때 사건이 홍해바다의 밑바닥에서 여러분 그 시대에 로마 병사들의 그 무기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역사적 실제였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도 지금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증거는 넘치고 넘쳐요. 그래도 안 믿을 인간은 절대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안 보고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안 보고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나라에 뭐 유능한 어떤 통치형이라는 어떤 통치자를 신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노하면 논 거고 그분이 애쓰하면 애쓰인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단순한 종교인들의 그런 허접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죠. 교회 안에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일반 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호와를 신뢰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꿈과 통치 아래에 머물고 그 임재 아래에 살면서 그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엔조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다녀도 이게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버리면서 이렇게 교회를 종교적으로 그냥 이나마도 안 하면 내가 벌 받을까 봐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는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 하나 관심도 없어요. 예,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잘한 것으로 남보다 더 가졌다는 이유로 더 힘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럼 우월의식을 가져요. 또 가스라이팅을 해요. 여러분 중동의 전쟁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그 이란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중동의 전쟁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중동에 많은 사람, 레바논을 포함해서 주변 국가들이 아랍에미트,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나라, 우리 대한민국까지 더 멀리는 중국, 러시아, 아니 트럼프가 으름장 놓습니다. 같이 하지 않는 사람 우리 적대 국가다. 웃기잖아요. 누가 주인입니까? 심지어는 달러 돈에다가 자기 형상까지 넣고 싶어하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로 지지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여호와 이름을 내세웠다는 이유로 그거 옳은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 이름으로 얼마든지 말을 해요. 걸핏하면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마음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같은 얘기입니다. 지도자라서 다르고 일반 평민이라고 해서 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여,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존재와 내 모든 삶과 나의 모든 미래가 여호와의 손 아래 있습니다. 나의 전쟁이 아니라 나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 전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걸 어느 한순간도 그분이 함께 하지 않냐면 우리는 이긴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취했다 할지라도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건 승리한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넘어져도 그는 살아요. 방주 밖에서는 그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아도 그는 망합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시며,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성을 돌려면 돌아야 돼요. 나팔을 불려면 불어야 돼요. 외쳐라 그러면 외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인 절대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에 반응하시라고요. 어른들이 오직이나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한 모델로 세우셔서 천국에는 이런 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 아이들은 말하면 거짓것들을 믿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은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머리를 쓰죠.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죠. 제자들이 맞은편으로 배를 몰고 가라니까 배를 몰고 가고 있으면 사내고 혼자 남으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다의 절반쯤 갔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배가 뒤집힐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멀리서 보시고 그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난리를 통해 뭔가 지금 어두운 곳에서 사람이 형상이 보이니까 그들은 귀신 소동이 일어나요. 유령이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 예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오라소서. 난 주님 오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을 받을 때는 걷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면서 무서워했어요. 근데 빠졌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이끌어 올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경험 가치입니다. 자기가 믿는 환경이에요. 자기 시스템이에요. 이것이 의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논리와 상식과 안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초월적이에요. 초이상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생동맞게 정말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나를 시험했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번져드라.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게 그렇게 와요. 하나님 말씀이 분별력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또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100%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과물은 언제나 물에 빠진 일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순복하면 걸어요. 할렐루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신뢰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대답하세요. 우리 가슴에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순복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 말씀할 때는 이미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말을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0: 무너진다. 이긴다. 아멘. 내가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확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오늘 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675-3004번 포도원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 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1-8111번,

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하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 남한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지금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 정윤아 자매라고 합니다. 우리 북동방송 가정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찾아뵈어서 너무 기쁩니다.
0: 예, 저희 극동방송 통해서 뭐 지역의 방송 가정 여러분들을 만난 적이 있으실 테고 또 극동방송에서 간증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좀 입수를 해서 간간히 방송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나 하셨던 것들. 아. 근데 방송할 때 야, 우리 윤아 자매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북한에 대한 기도의 마음을 품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 감사하네요. 네.
0: 예, 한국에 지금 정착하신 지가 20년 차 하시더라고요. 맞죠?
1: 맞아요.
0: 예.
1: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0: 아니, 나이를 보면은 정말 어릴 때 오셨나 봅니다.
1: 제가 19살 때, 대학교 2학년 때.
0: 오, 네. 네.
1: 지금 이제 39이 됐습니다.
0: 그렇게 안 보이세요?
1: 아니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0: 20대처럼 보이시는데.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벌써 20년 차가 되셨는데, 네. 지금 요즘에 한국 살이 어떠세요?
1: 이제 조금 편해졌어요. 이제야. 네. 네. 이게 사람이 참 겸손하지 못한 게, 저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생활은 뭐 시군죽 먹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처음에 5년은 사기도 많이 당하고 정신없이 네. 이렇게 흘러왔고 적응하느라고 바빴고 10년 차쯤 되니까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졌고
0: 네.
1: 그다음에 20년 차쯤 되니까 이제야 조금 한국 문화에

0: 조금 들어가 있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1: 이제 내가 진짜 한국인이 됐구나.
0: 에, 완벽하게는 아닌데 에, 그래도 조금은 됐지 않았나.
1: 아니 근데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너무 스타일리시하시고
0: 곧만 이제 자본주의 조금.
1: 아니 이제 TV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0: 네. 예,
1: 이만갑 출연하시고 알아보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이만갑은 주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었는데
1: 네.
0: 다니엘 기도회 나가고 나서
1: 어, 그렇죠.
0: 젊은 청년분들과 뭐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중에 이제 청년분들이 알아보시는 경우는 거의가 다 다니엘 기도회예요.
1: 맞아요.
0: 네.
1: 다니엘 기도회 간증하고 나니까 또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0: 어, 엄청나더라고요.
1: 예. 네. 그곳에 가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0: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열처녀의 비유를 들면서 준비된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 우리가.
1: 야.
0: 그거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그 주야 이거 한번 진짜 목소리 내서 불러보는 게 서원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치움이나 뭐 산에 깊은 데 들어가서 누군가를 버처를 세워놓고
1: 어.
0: 주님을 그렇게 못 찾죠.
1: 그렇죠.
0: 아버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1: 그들의
0: 눈물이 얼마나 뜨거울까.
1: 네.
0: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 사실은 그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한 가지는 강조했던 것 같아요.
1: 예, 예, 꼭 준비돼야 된다.
0: 꼭 준비해달라.
1: 맞아요.
0: 기도해달라.
1: 맞아요.
0: 그 부탁을 드렸었죠.
1: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런 마음에서 아마 이번에도 책을
0: 네.
1: 지난 연말에 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왜
1: 정유나 자매가 목숨을 건 갈증 자유라는 책을 내셨어요.
0: 예.
1: 첫 책이시죠?
0: 처음 책입니다.
1: 네.
0: 제가 원래는 세상 책을 쓰고 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1: 네.
0: 그래서 제목도 다 정해놓고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아버지도 좀 팔고 이래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책을 한 2년 전에 제가 쓰다가 원고가 3분의 1 정도 완성된 게 이제 컴퓨터에 남아 있었어요.
1: 네.
0: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아, 좀 덜 대먹었다 하는 마음을 주시 저희 하나님은 이제 평안도 사투리로
1: 네네.
0: 혼을 많이 내시는데 너 기계 살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1: 어.
0: 네, 네 스토리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노조 세장님 뭐 아빠 얘기 이런 위주였던 책이 쭉 빠져나가고 간증집으로 정리를 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1: 어,
0: 그리고
1: 네.
0: 수익금을 이런 북한 선교, 탈북민 선교를 위해서
1: 네.
0: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순종을 했죠.
1: 네. 네. 그래서 이제 제목도 바뀌었을 거고.
0: 맞아요.
1: 목숨을 건 갈증.
0: 네.
1: 자유.
0: 네.
1: 자유라는 말을 북에서 아셨어요?
0: 북한에서 자유는 일제강점 시기에 우리가 독립을 할 때 그 자유.
1: 오.
0: 네. 개인의 자유는
1: 그렇죠.
0: 가르쳐주질 않고 나라를 빼앗기면 자유가 억압된 거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젊은 친구들이 노후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막 버리잖아요.
1: 오, 그렇죠.
0: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육에 신경 쓰지 마라. 북한도 사이비 종교집단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그럴 때만이 진정한 조국의 자유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거기 책에서 말하는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1: 아멘.
0: 그 자유도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누려보는 자유 이것까지
1: 네.
0: 다 포함이 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책 페이지를 보시면 그 처음 페이지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1: 아멘.
0: 책 페이지 보시면 제가 갈라터진 북한 땅을 나와서 빛의 땅인 자유로 오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야. 어떠세요? 직접 이런 자유 세계에서 이제 산 세월이
0: 네.
1: 북한에서 자유를 알지도 못하고 빼앗겼던 세월보다 이제 길어졌어요.
0: 네.
1: 그렇죠. 한국에서 산 세월이.
0: 네. 네.
1: 참 자유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0: 참 자유 이상입니다.
1: 할렐루야.
0: 네. 그리고 네. 물론 이제 대한민국도 감사함을 잃어서 젊은 세대가

0: 오늘날의 이 물질 만능 이런 축복을 불평불만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1: 네.
0: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고.
1: 아.
0: 네. 뭐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삶이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1: 할렐루야.
0: 제가 살면 살수록 더 느끼고
1: 네.
0: 오히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도 진리의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종교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소통을 하잖아요.
1: 네.
0: 관계를 맺은 자들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1: 할렐루야.
0: 네.
1: 아니 우리 유나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구나.
0: 맞아요.
1: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0: 네.
1: 자 우리 정유나 자매 이제 책의 이야기 또 책 속에 담겨 있는 뭐 북한에서의 일상이나 탈북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이제 차차 풀어가 볼 텐데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나 자매님 평소에 어떤 찬양 많이 은혜 받고 계세요?
0: 하나님의 은혜.
1: 와.
0: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노래는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1: 할렐루야. 네. 네 지금도 눈이 촉촉해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유나 자매가 신청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와의 뜻깊은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들려드렸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정말 풍성히 누리고 계시죠?
1: 정말 많이 누리고 있죠.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을까? 그래서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네. 그리고 언제 이거 다 돌려드리나? 그 생각에.
0: 지금 이렇게 또 곳곳에 방문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게 갚는 거죠.
1: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더 많은 또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들 하고 계시는데, 짧게 한 소절 불러주셨지만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북한에서 그게... 음악을 하셨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네. 그렇죠?
1: 네. 네.
0: 어떤 거 공부하셨어요?
1: 그냥 음악입니다, 자체로.
0: 네.
1: 콩나물 대가리라고 그러죠. 악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학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면 초등학교 북한은 서학교라고 하는데
0: 네.
1: 서학교 음악 교사가 됐을 겁니다.
0: 그러세요?
1: 뭐 이건 4분 서리표예요. 2분 서리표예요. 여기는 쉼표입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0: 네. 악기도 하실 줄 아시더라고요.
1: 악기를 또 해야 돼요. 필수로. 그래서 제가 악기를 했던 건 바이올린을
0: 그러니까요.
1: 했던 거죠.
0: 바이올린 네. 연주하는 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선가 본 것 같은데
1: 네.
0: 북한에서의 일상이 어땠는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1: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군인 가족이었다 보니까 북한은 군인 가족도 군부대 안에서 군인처럼 생활을 하거든요.
0: 네.
1: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늘 강한 이런 사상 세뇌 교육으로 인해서 늘 그냥 언제면 나는 장군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서 우리 장군님을 몸 가까이 뵐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김씨 일가들을 우리 예수님처럼 만들어놨어요.
0: 그러니까요. 네.
1: 그래서 그런 삶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지독체를 겸비해야 되는 것도 우리 아버지 장군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삶의 전부였고 또 이제 북한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학교 끝나고 조직 동원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0: 네.
1: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탈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조직 동원 나가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0: 네.
1: 대학에서 김매해야 되고 머내기 해야 되고 지금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 나를 연단하셨구나. 그렇게 강인하게 어찌 보면 김부자가 저를 그렇게 했는데 마치 모세가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민족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민족도 거기에서 그러한 강도 높은 노동의
0: 그렇죠.
1: 삶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뚫지 않았을까. 물론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저도 불평불만 많았어요. 탈북하면서.
0: 네.
1: 그건 뭐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죄인이니까.
0: 그런데 이제 말씀 가운데 북한에서 그런 노예와 같은 삶. 그런데도 이제 그런 정말 투철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세뇌가 깨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짓은 아무리 몸집이 커도 거짓에 불과하더라고요.
0: 네.
1: 거대한 풍선에 바람을 빼는 건 그 작은 바늘구멍 하나잖아요. 그 작은 바늘구멍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대학을 김정숙 교원대학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밀수꾼들이 몰래 가지고 들어온 한류를 접하게 됩니다.
0: 한국 드라마. 네.
1: 그런데 제가 배웠던 남조선과 너무 다른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미국의 식민지이고 아이들이 월사금을 못 내서 명동에서 콩팥을 팔고 눈을 판다고.
0: 아니 그런 얘기를 북한에서.
1: 교과서에서.
0: 교과서에서.
1: 네.
0: 그게 90년대, 2000년대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1: 그럼요. 이제 와서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은
0: 네.
1: 정권에 들어와서야. 김정은 정권이 언제예요? 2012년.
0: 그러니까요.
1: 얼마나 그동안 수십 년을 진짜 북한말로 후라이를 친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걸 배웠으니까 그리고 청계천 양쪽으로 계집을 짓고 산다 그랬어요. 오히려 사람이 부자가 죽으면서 금목걸이를 개한테 넘겨주지 그 사람도 굶어죽어 나가는 사람한테 안 쓴다고. 그래서 쏘꼬병든 자본주의 개 같은 세상이 남조선이다 이렇게 배웠댔는데 드라마 보니까 완전 제가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 편밖에 안 보겠다고 이렇게 헌장담을 하고 봤는데
0: 네.
1: 그 1년 가까이 봐버리게 된 거죠.
0: 야, 그때 봤던 드라마 생각이 나세요? 어떤 건지?
1: 잊을 수가 없죠. 처음에 봤던 드라마가 우리 송승헌 오빠. 그다음에 뭐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모래시계, 첫사랑, 호텔리어, 장군의 아들.
0: 야.
1: 미안하다 사랑한다.
0: 아니 한국에서 유명했던

0: 어떤 드라마는 북한에 똑같이 인기가 있군요.
1: 아직 더 남았어요. 발리에서 생기는 네. 파리의 연인 보고 또 보고.
0: 많이 보셨네요.
1: 엄청 봤습니다. 제가 혁명적으로 봤어요.
0: 그러네, 진짜 혁명적으로 에. 보셨는데 아니, 이렇게 뭐 유나 씨도 그걸 통해서 남한에 대해서 그때는 남조선이라고 했지만 남조선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네. 정말 한류 드라마나 이런 영상물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거죠.
1: 엄청나죠. 그 주민들은 외부 세계하고 단절되어 있는데 네. 한국 드라마가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 되어주는 거예요. 뭐 데미안의 책도 보면 데미안이 알밖에 세상을 아니까 깨는 충동을 그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깰 수가 없죠. 북한이 철통 네.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봉쇄가 강화되고
1: 엄청납니다.
0: 또 뭐 법도 만들어서 처벌도 네. 강화하고 있고.
1: 네네.
0: 그래서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은 어떻다고 지금 진단하세요?
1: 할아버지 때보다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악독한 정권이다. 지금은 목까지 이렇게 쪼여와가지고 숨도 쉴 수 없게 만들어놓고 숨도 당의 눈치를 봐가면서 쳐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김정일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미성년자도 공개 처형하잖아요.
0: 그렇죠.
1: 오징어 게임 봤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한류가 이 젊은 세대의 의식을 바꿔버리니까 이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그 내용은 뺐는데
0: 네.
1: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합니까? 적대국이다.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권이 살아남으려면 대한민국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저것들과 미국 놈들 때문에 이러한 반미 반일 반한 이 감정을 더욱더 강조시켜서 내부 결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0: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은 어쨌든 변했을 텐데
1: 네.
0: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만 충성하는 모습일까요? 진짜 속에는 통일을 바라고 남한을 동경하는 마음이 진짜 지금도 있을까요?
1: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서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정말 무조건이에요. 네. 왜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여도 그때 이제 대학교에 제대군인 오빠들하고 제가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지만 농촌지원을 나가요. 대학생들도 술 한잔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전연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남조선 기가 막히게 잘 산다는 거. 이렇게 잘 사는데 전쟁이나 좀 크게 일으키지 뭐 하는 거냐고.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차라리 김씨 일가의 노예로 사느니 남조선이 전쟁 크게 일으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은 절대 주민들을 해치지 않는 국군이다라는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0: 그렇죠.
1: 하지 않을까요?
0: 네.
1: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조건 그냥 남조선 계류도당은 밀어버려야 된다. 불바다로 만들어야 된다. 맨날 이러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20년 전인데 지금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0: 그렇죠.
1: 겉으로 생계형 충성을 하는 거지 속으로 그들의 우상은 이젠 김정은이 아닙니다. 우상화가 되어 있던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었기 때문에 식격화가 안 돼요.
0: 네.
1: 그들의 신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제가 많은 우리 크리스찬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을 모은대요. 그래서 왜 모으시냐 그랬더니 북한에 가서 교회를 짓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만하시라고. 지금 쓰시라고. 북한엔 이미 교회가 다 있다. 김씨 일가 선전 그 연구실만 해도요. 북한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 연구실 대충 지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진짜 우린 많은 분들이 성전에 돈 안 드리고 뭐 성교를 쓰겠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0: 그렇죠.
1: 북한은 가짜기 때문에 겉이 요란해야 돼요. 연구실을 얼마나 갖다 대리석을 발라놓고 그랬겠나요. 특가 가는 곳마다 있죠. 별장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초대서 그거 다 기도원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연구실에다가 김부자 처상화 뜯어버리고 십자가 세우면 교회입니다.
0: 그럼요.
1: 성전 건축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하나님이 다 짓게 해놓으셨어요. 복음 통일의 이 밑바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다 하고 계셨고 그래서 뭐가 그럼 필요하냐. 지금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머니 그들에게 복음은 곧 돈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오니?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성경책을 사겠다고 목숨 걸고 지금 그걸 주문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가치로 보면 100만 원 돈의 가치라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이.
0: 네.
1: 우리 크리스천 분들 보고 100만 원 내고 성경책 사라 그러면 몇 명 살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진짜 교회들이 있지만 나일롱이

0: 너무 많다. 북한은 가짜 교회인데 진짜 성도가 생기잖아요. 신의 악단을 보면.
1: 그렇죠.
0: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광야의 삶에서 온전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물질 만능의 축복이 과연 축복인지 네. 되돌아봐야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핍이고 고난이고
1: 네.
0: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1: 네. 네,
0: 그 말을 참 강조하고 싶어요.
1: 우리 유나 자매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깨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들으면서 계속 도전이 되고 하는데 우리 유나 자매의 간증과 또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요즘은 잘 안 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소풍을 가면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보물찾기죠. 소풍을 갔던 공원에 이것저것을 열심히 뛰어다니며 보물을 찾아 헤맸던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 제게도 참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는데요. 며칠 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듣다가 보물찾기의 추억을 문득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나아가면 갈수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많은 보물들을 끝없이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결단하며 이 가사를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래요. 이 세상 가장 설레는 보물찾기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행복한 여정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찬양으로 은혜 나누길 원하면서 첫 곡으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전해드릴게요.

네, 이광희의 목소리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이야기 짧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의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실 수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5269님, 저는 예배 끝나고 차에서 친정엄마 기다리며 찬양 듣는 중입니다 하셨어요. 와, 어머님과 함께 예배 드리셨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행복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9507님.

복된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지금은 집 청소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와, 부지런한 주일을 보내고 계시군요. 6987님, 주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길 소망하며 선한 능력으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예, 바로 이어드릴게요. 테너 조창후의 목소리로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초롬의 목소리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까지 함께 하실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753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모두들 복된 주일 보내세요. 라고 다른 청취자분들께 축복의 메시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773님, 물류 배송하러 서울로 출발합니다. 아침 감사로 시작해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주일에도 쉬지 못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무엇보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선포하신 대로 아침부터 저녁 오늘을 마칠 때까지 감사함의 고백을 주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997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려 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극동방송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요. 행복한 고백에 더 힘을 내야지라고 저도 생각해 봅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죠?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나무엔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으시고요. 이어서 피아워십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막연하기도 하지만 방금 들으신 찬양의 가사처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늘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으로 소프라노 양지영의 목소리로 믿음이 없이는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함께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선의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바라던 바다 두 번째 은혜의 바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할 텐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모든 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내도록 하십시오. 오직 한 점의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고귀한 피로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 곧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Everybody!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파된 기쁨. 우리 삶에 뭐라 그럴까 약간 고결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대단한 것을 생각하고 쫓아가고 그런 삶을 살고 싶으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소소하고 짜잘하고 짜치고 자그마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14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녀로서 이전에 알지 못하고 쫓았던 이 세상의 악한 욕망에 따라 더 이상 살지 말고 악한 욕망 따라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조상들을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 해방되어 참된 것을 받게 돼서 은이나 금같이 장차 없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없어질 것들, 이전에 생활 방식 짜잘한 것들 그런 걸 따라 살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되냐? 15절과 1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가라.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막 그런 것을 집중하고 그런 것에 애착을 갖고 열심히 산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 오늘 여기 이제 교회 오셨는데 지난 한 주 되돌아보시면 막 거룩하고 온전하고 막 그런 것들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짜잘하고 치고 막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거룩한 것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하고 짜친 걸 보고 사셨겠죠.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은 거룩하고 고귀해 보이고 온전한 거 보여주고 살고 싶으나 나의 삶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로 컸거든요.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로 컸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제가 오락실에 한참 뭐랄까 이 마음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문제는 오락실에 마음을 두면은 자본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자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저희 집에 지금은 제가 그 시점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오락실 가고 싶으면 가져다 쓰라고 돈을 보이는 데다 딱 두셨어요. 이거는 아들한테 너 가서 이거 너의 취미생활을 해라라고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제가 어머니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이거 기꺼이 가져다 쓰겠습니다.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이제 다 동전들입니다. 그거 가가지고 확 이제 게임을 막 신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가끔 막 정말 뭔가 재밌고 즐겁게 하고 있는데 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하고 있는데 싸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길을 돌아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것은 오락실에 가서 쓰라고 하는 공공기금이 아니었구나. 어머니의 사적 재산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또 이 욕을 하기 시작하면은 욕을 뭐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약간 뭐랄까 힙합 스타일로 하시거든요. 막 엄청 두드려 맞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막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화가 울립니다. 그러니까 전화 오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막 시시시 하다가 어머니가 전화를 딱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막 하시던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마 교회 집사님이셨나 봐요. 이렇게 받으십니다. 어머나 할렐루야 집사님. 어머나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전화 주셨구나. 이렇게 그러더니 이제 쭉쭉 가는 거야. 오 집사님 맞아요. 우리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어머나 너무 귀하다 우리 집사님. 너무 귀해 너무 귀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집사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깨달았죠. 끝났다 이제. 아 이제 여기까지구나. 어우 너무 힘들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할렐루야 집사님 그럼 주일날 봬요. 어휴 축복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돌변하시더니 바로 돌변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희 어머니는 왜 이렇게 돌변하시는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보여지는 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고귀한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어머니 눈에는 뭐가 들어와요? 지 아빠 닮은 놈이 들어온 거죠. 그 인간 닮은 놈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고결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내 삶이 온전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삶의 그 많은 영역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짜잘하고 짜치고 별거 아닌 그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하고 애착을 갖고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왜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 고결한 것을 진짜 살아내지 못할까요? 작년에 연무대 가서 2,000명 정도 되는 훈련병들을 침례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2,000명입니다. 2,000명.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교대로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풀에 이 친구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계속 침례를 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데 정말 정신 하나도 없어. 제가 침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날 이제 C컷이었어요. C컷.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친구들이 막 깎게 전투 와 막 와 신랑 막 부르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침례를 들어올 때도 막 전투 쳐고 들어와요. 예, 예, 믿습니다.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눈이 마주치고 제가 대화를 살짝 해봤는데 왜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할까? 봤더니 이 친구들이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훈련병으로 들어왔잖아요. 군대가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너무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혹은 이겨내고 싶은 마음에 와 괜찮다 그러고 와 막 갖게 좀 뜨 막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이도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귀한 삶, 괜찮은 삶, 정결한 삶, 온전한 삶 살고 싶은데 뭔가 짜잘한 것들을 집중하면서 삽니다. 뭔가 별거 아닌 것들에 집중하면서 삽니다. 나의 그 별거 아닌 감정의 흐름에 그 별거 아닌 거에 막 흠집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그거에 집중하고 사는데 그것을 집중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내 삶이 더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망가져 가요. 제가 그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중에 외국인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을 제가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진짜 굉장히 뭐랄까 인상도 훈훈하시고 인자하시고 너무 좋은 분이신데 한 7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 자기는 사실 젊은 시절 내내 알코올 중독자셨대요. 그래서 깨어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을 뻔한 적도 많았고 음주운전하고 막 그러느라고 늘 술 취해 있고 늘 알코올 중독이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사셨는데 그러면서 막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신이 후회할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으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12살쯤 됐을 때 그 아이가 방에서 혼자 뭐 가지고 놀다가 어린아이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이 사고로 이 목이 졸려서 죽었대요. 방에서 혼자서.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점에도 아이가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시점에도 아빠인 본인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으셨다고. 지금도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큰 후회와 그 아픔과 그러면서 그 나이 있으신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술 취해서 살았을까? 왜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을까? 왜 그렇게 살았냐면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것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견딜 수가 없으니까 술에 의존하셨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온전한 삶, 고결한 삶,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지금 있는 걸 붙들고 삽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거부터 당장 해결하려고. 근데 그거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를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우리 삶은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삶이 되려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거룩하게 살아라, 너 썩어없을 거에 집중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알고 있거든요. 우리 그렇게 못할 걸.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이야기가 처음 이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짜잘한 거 집중할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뭐 하나요? 정신 바짝 차려서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그 뭐를요?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왜 그 불안함이 있고 그 짜잘한 거에 집중하고 거기서 헤어날 수 없고 왜 그거 고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될까 그것들 붙들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것은 은혜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께서 한참 눈물을 쏟으시고 그 젊은 날의 그 고통의 시간, 그 절망의 상황을 다 말씀해 주시더니 그러고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깨졌대요. 가정이 깨지고 혼자 남고 술에 취해 있고 내 삶은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붙더니 이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알코올 중독을 이제 알코올 중독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센터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 과정이 있고 나서 그래서 이분은요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으셨고요. 그러다가 또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어떤 불쌍히 여긴 어떤 여성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여성분이랑 또 결혼하시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셋 가지게 되셔서 지금 그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곳곳에서 이제 살고 있고요.
이분은 지금도 아마 오늘도 그러셨을 거예요.

오셨을 것 같아요. 이 시간대쯤인데요. 저희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셔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거예요. 이런 과거를 가지셨던 분이신 것을.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내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서 내 삶을 내가 온전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분노로 아둥바둥 살았는데 되돌아보니 나를 멱살 잡고 끌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되돌아보니까 은혜가 아닌 게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온갖 짜잘한 것들이, 여러 상황들이, 여러 삶을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막 해결되고 막, 그럼 얼마나 좋아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란 거죠. 내 삶을 만들어다는 게 나라면 내 삶의 앞으로의 삶도 소망은 없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실감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흥미로운 것을 사건을 얼마 전에 봤는데요. 그 미국의 한 동네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동네에서 5시쯤 되니까 이 아이들이, 동네 애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농구를 한 거예요. 막 농구를 했는데 그 이웃에 있던 한 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시끄럽다고 이거. 그 민원을 넣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경찰 아저씨가 왔습니다. 근데 경찰 아저씨가 왔는데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민원을 넣을 일인가 싶은 거예요. 애들이 이게 막 늦은 밤도 아니고 한 5시쯤에 모여서 농구를 길거리에서 하는 거를 이걸 시끄럽다고 하는 거 좀 뭐라 그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경찰 아저씨가 뭘 했냐면요. 얘네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 농구 그만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경찰 아저씨 같이 농구를 했어요. 이 경찰 아저씨 같이 농구를 했는데 그게 영상이 어떻게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갔거든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준 거예요. 야, 어떻게 애들을 물지를 못하게 하냐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샤키로니 아저씨가 왔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해결된 건가? 제가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저희 딸한테, 제나한테, 고등학교 3학년인데 물어봤거든요. 야, 이게 민원이 해결된 게 맞아? 제나가 저한테 진짜 아주 지혜로운 답을 줬는데 아빠, 민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그게 해결된 거야. 이제 민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꼬맹이들이 모여서 농구를 합니다. 주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농구하면 안 돼. 막 신고한 거죠. 경찰 아저씨가 와서 말합니다. 해도 돼.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할게. 근데 이것조차도 아이들이 불안해할까 봐 누가 왔어요? 샤키로닐이 왔어요. 샤키로닐까지 왔으면 이제 여기서 농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은혜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일상에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그 온갖 짜잘한 것들을 집중하면서 애착하면서 그것의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나는 니들이 못 믿을 줄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샤키로니이 직접 가서 이 친구들이랑 농구를 함을 통해서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뛰어드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알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 너의 그 고결한 삶, 거룩한 삶,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 그거보다 너의 삶에 당장 지금 닥친 그것에 집중하는 거 알아.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지. 그런데 내가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 그 은혜를 입증하기 위해 내가 너의 삶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네가 실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샤키로닐이 우리 동네 와서 농구했으면 그때부터는 게임 끝인 거죠. 더 이상 나는 짜잘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미리 택하여 준비하셨고 마침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21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그분들에게 영광을 주셨고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짜잘한 거에 집중할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그 은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먼데이교회 하는 거 아시죠? 대학로에서 무명 배우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약간 교회 분위기가 좀 달라요. 처음에 좀 적응하는데 살짝 애먹었거든요.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그분도 제가 낯설고 저도 그분들이 낯설잖아요. 낯설 때는 약간 스몰토크 해야 되거든요. 소소한 대화? 소소한 대화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여배우분에게 아주 소소하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정말 소소한 거. 이런 거 던졌어요. 결혼은 하셨어요? 소소하지 않아요? 네, 소소하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결혼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제가 기대한 네, 전 했고요. 뭐 아이는 있고. 뭐 이렇게 아직은 안 이렇게 가는 걸 제가 기대하고 그럼 소소하게 툭툭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여배우분이 제가 상상하지 못한 답을 주십니다. 아, 예, 목사님 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혼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다른 여배우분께서 이렇게 말씀 아까 그분한테 어머 너는 이혼 한 번밖에 안 했잖아. 난 두 번 했어. 근데 거기는 그런 분들 많거든요. 올싱 있고요. 돌싱 있고요. 돌돌싱 있고요. 돌돌돌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돌돌돌싱인 여배우분이랑 이제 대화를 하게 됐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결혼을 두 번이나 하고 지금 남자친구랑 또 결혼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때 되면 저는 이제 말을 못해요. 말 잘해야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결혼을 사랑해요. 그래서 두 번 했고요. 또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남자 둘이랑 결혼하고 지금도 남자친구가 있고 왜 이렇게 연애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럼 또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온전히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온전히 누구를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왜 그 소소하고 짜잘한 것들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집중하는지 애착을 하는지 전 알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고 싶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가족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심지어는요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짜잘한 거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죠. 너를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주위에 있는 사람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그 온전한 사랑을 맛보기 위해 뭐라도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거 알아. 그래서 난 네가 이거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를 온전히 사랑했다는 걸 네가 믿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걸 네가 조금 실감했으면 좋겠어. 네 삶의 그 짜잘한 것들을 넘어서서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았다는 것을 네가 누렸으면 좋겠어. 네가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너의 삶에 그 아름답고 거룩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찬가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쩌면 그런 갈등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조금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괜찮고 누가 봐도 좀 그럴듯한 삶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지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처, 후회 혹은 여러분 삶에 붙들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도 어쩌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어떤 그 무엇 그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건방지게 그것을 버리고 이제 거룩하게 사셔야죠 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의 마음의 처참함과 어려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내 마음에 이 불안함은 왜 멈추지 않을까요? 내 삶 속에 이 두려움은 언제 끝이 나는 걸까요? 나는 도대체 언제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해. 너는 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네가 그것 좀 만나고 누리기를 원해. 그러면 네 삶에 나의 거룩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이루어질 거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다시 누릴 수

0: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선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은의 찬양 김혜숙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빨간 장미꽃이 아파트 담장을 아름답게 장식해주고 이팝나무에 하얀 신부들이 거리를 장식해주는 아름다운 계절 5월의 네 번째 맞는 주일 저녁 시간입니다. 새벽기도 하기도 좋은 계절인 것 같고요. 오늘도 내 영혼의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로 향기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바리톤 임승종 교수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소프라노 박계 교수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두 곡 올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광주 극동방송 김혜숙의 내용원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고맙고 좋으신 분이시죠.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수치와 멸시, 모욕을 다 이겨내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저희들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바리톤 오현명 교수의 세계의 못, 박종우 성가사의 왜 날 사랑하나, 어노인팅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세 곡 올립니다.

시한 서울려 봅니다. 이고장 출신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 마지막 해변에 잠든 산비탈의 생명들 보다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따스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는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렸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화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렸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과 은의 그릇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곳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조수아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듣고 돌아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송정미의 왕이 여기 계신다 올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제작의 문예정, 진행의 김혜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박해를 당하는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 상황 때문에 위대하게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항상 어떤 위대한 사람을 따르기만 했던 한 청년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게 누구든 나서기만 하면 위대한 인물로 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쳤지만 그 청년보다 나이도 많고 더 현명한 사람들조차 선뜻 나서질 않았죠. 결국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이 청년이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 제일 막내였던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던 사도는 요한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누워져 있던 이틀 동안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모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 가장 먼저 무덤에 도착한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날 밤 요한과 그곳에 같이 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곧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셨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났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기로 하신 약속을 지키셨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그들 안에 사시며 그들이 예수님의 왕국을 건설할 때 평안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셨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서던 시기에 늘어나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끌기 위해서 타고난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앞에 나서서 말하고 요한은 조용히 사람들을 나누고 조직을 구성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는 120여 명이 모여서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는데 성령을 받은 그날 3천 명이

더해지고 그 다음 주에는 거의 2,000명이 더해졌으니 정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었죠. 이제 막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조사가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날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 지도자들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0: 그래서 이쪽이 그 유명한 페드로라는 자고 이쪽이 요한이군. 우리가 너희 둘에 대해 보고를 받은 바로는 큰 불법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반역적인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하더군. 게다가 이 성전들을 신나게 활보하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너희가 다리를 고쳐줬다던데. 대체 무슨 권능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했는지 말해보라.
1: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0: 조용히 하라! 저자들을 내보내거라!
2: 베드로와 요한이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갈 때 대제사장과 그의 가장 가까운 몇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회의실을 나가야 했죠.
0: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 우리도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3: 간단해. 다 죽여. 죽여야지 어쩌겠나.
0: 장인어른, 저들은 수가 몇인데 어떻게 다 죽입니까?
3: 하하, 내 말은 지금 당장 죽이라는 게 아니라.
0: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3: 이 자들이 지금 소위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 시점에서 그들을 죽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겠지. 하지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 말이야.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는 게 어떻겠나?
4: 그렇지, 맞아. 그렇게 하니까 말이지.
0: 예, 그러죠. 일단 경고를 하고 만일 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들 모두를 죽일 수도 있다고 겁을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3: 역시 대제사장이군.
0: 그들을 데려오라!

0: 베드로, 요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보고 결론을 내렸으니 잘 들어라. 물론 너희가 교육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자들이지만 내가 지시하는 걸 잘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곤란해질 거야. 너희와 너희 선생, 물론 그 이름을 거론해선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온 게 불과 10주도 안 됐으나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했을 뿐 아니라 여기 모이신 이 높으신 분들의 권위에 반항을 했다. 그러다가 지금 너희 그 선생은 어떻게 됐나?
1: 예수님께서는...
0: 내가 그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 하지 않았나? 우리 위원회는 너희가 지금부터 그 이름을 말하는 것도 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그만다!
1: 이 위원회의 결정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0: 우리 위원회는 너희를 놓아줄 수도, 로마군에 넘겨 십자가형을 받게 할 수도 있다! 너희 선생처럼 되고 싶나?
1: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0: 입 닥치라! 당장 감옥에 처넣기 전에!
1: 우린 절대
2: 대제사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다면...
0: 말하라.
2: 여기 계신 제사장님들과 장로님들께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조용히! 네가 지금...
1: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나가! 당장 저자들을 끌어라! 내가 경고하는데 다시 그 이름을 말했다간 니놈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3: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난 후 바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을 그대로 알렸고 모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죠.

0: 그 후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요한을 찾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1: 요한! 요한! 이쪽으로 좀 와줘!
2: 빌립? 왜? 무슨 일인데?
3: 잠시만요. 좀 지나가겠습니다.
1: 요한! 여기야, 이쪽!
2: 왜? 무슨 일이야?
4: 여기 좀 봐. 우리 음식이 거의 바닥났어.
3: 알았어. 저쪽에서 남는 음식을 몇 접시라도 걷어볼게.
4: 아니야, 요한. 몇 접시로는 어림없어.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음식이 하나도 안 나갔거든. 몇백 접시는 필요할 텐데. 사람들이 짜증내기 시작할 거야.
5: 여기는 음식이 안 나옵니까? 배고파요.
4: 봐. 벌써 시작이야. 사람들은 우리가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2: 뭐?

0: 아, 말도 안 돼.
1: 이해할 수가 없어. 돈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기부하면 우리 모든 걸 똑같이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차별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지?
2: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 쪽 과부들이 본토 유대인 과부들에 비해 돌봄을 잘 받지 못한다고 느끼더라고.
3: 저, 여기 제 누이만이라도 뭘 좀 먹게 해주세요. 음식을 좀 주세요.
2: 저 불평 섞인 목소리.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텐데.
1: 그래, 필립.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오늘 밤 우리 12명이 다 같이 모여서 인도 한번 해보자.
4: 그날 밤 요한은 나머지 사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오랜 시간의 논의 끝에 차별처럼 느끼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없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5: 그래서 요한, 생각하고 있는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1: 공평하게 분배할 사람들을 뽑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5: 우리 사도들 중에서? 우린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1: 네, 저도 우리 중에서 뽑는 건 반대예요. 제 생각엔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직접 뽑으라고 하면 불평도 줄어들 것 같아요. 한 6, 7명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5: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자기 쪽 사람들이 그 중에 끼어 있으면 차별한다는 얘기는 할 수 없겠네.
1: 네. 다른 분들도 다들 괜찮으세요?
6: 아유, 좋아요.
7: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4: 그렇게 모아진 사도들의 의견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을 좋게 받아들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파메나 그리고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앞에 세워 같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표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자리를 깔아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랐을 정도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좋은 시절은 금방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열두 사도를 모두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생긴 겁니다.
8: 우리가 너희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정히 명령했는데 너희는 그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다. 너희는 지금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씌우려 하고 있어.
4: 대제사장은 열두 사도 모두를 죽이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생각을 바꿔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때려 창피를 당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회를 떠나갔죠. 그리고 날마다 성전과 이집트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지도자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최근 교회의 감독관 중 한 명으로 뽑힌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고 말았죠. 지금까지 사도들은 협박을 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기만 했는데 이번 스데반의 사형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 베드로,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5: 어떡하긴 뭘 어떡해. 우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1: 그야 그렇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말씀 안 드렸었는데

0: 그런데
1: 응?
0: 오늘 아침에 다섯 명이 더 체포됐어요.
1: 아, 뭐? 아, 누구?
0: 우리가 안수환, 니가노르와 팀원, 그리고 성령 받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하던 세 명이 같이 잡혔어요.
1: 그래서 지금 다시 숨기라도 하자는 거야? 난 잡히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
0: 알아요. 하지만 이건 두렵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베드로,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잡혀도 계속돼야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잡히면 이번엔 그냥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1: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0: 아무래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흩어질 때가 됐어요. 최근에 어떤 젊은 바리새인이 성전 지도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대요.
1: 나도 들었어. 검은 옷을 입고 마법처럼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나 소리도 없이 잡아간대네.
0: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전 그 자를 잘 알아요. 사울이라는 자인데 아주 악랄한 인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그 자가 다섯 명을 잡아갔다고요.
1: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0: 당장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몰래 내보내야 돼요.
1: 하지만 대체 어디로 보내?
0: 어디든요, 베드로. 우리 동료들이 하루빨리 여기를 벗어나게끔 해야 돼요.
2: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여러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홀로 그 끔찍한 박해를 당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기쁨과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제 여기저기로 흩어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와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역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선포했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완벽하고 죄 없는 삶을 살며 자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점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이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프레이징 국악 오늘 첫 곡은 이랑의 가야금 찬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랑의 가야금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모선미의 해금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와 함께 합니다.

조선미의 해금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류형선의 모두 다 꽃이야, 그리고 김태정의 이 말씀 따라 살래요. 두 곡의 어린이 국악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작곡가 류형선의 모두 다 꽃이야. 그리고 김태정의 이 말씀 따라 살래요. 두 곡의 어린이 국악 찬양을 전해드렸고요. 연주에는 국악 프로젝트 그룹 꾼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 시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어서 미리네의 Jesus Love Is 그리고 하예람의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역동적인 검은고 연주에 피리의 주선율이 조화를 이루는 은혜 찬양. 미리네 국악선교단의 Jesus Love Is에 이어서 하예람의 내가 매일 기쁘게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김샛별의 어린이 국악 찬양, 희망 별빛, 그리고 숙명 글로리아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 나의 사랑하는 책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아름답고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소프라노 최정원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정원 님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하나님께 참 귀한 재능을 받으신 분이신데요. 소개 또 인사 좀 더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최정원입니다.
0: 이번에 귀한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어서요.
1: 네네.
0: 어떤 내용일까요?
1: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타이틀의 제목으로

0: 6월 10일 7시 30분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저의 단독 콘서트입니다.
1: 네. 지금 준비하느라 한창 바쁘실 텐데요. 네. 아, 어떤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궁금할 것 같아서 네. 먼저 최장원님의 음성으로 찬양을 한 곡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을 함께 할까요?
0: 1000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
1: 찬양 소개도 조금 해 주시죠.
0: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무리 많이 고백해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마음을 담아서 저는 녹음을 했던 찬양입니다.
1: 네, 아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녹음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네. 1000번을 불러도 뭐 이렇게 많이 부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만큼 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최정원님의 음성으로 1000번을 불러도 찬양 띄워드리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홍원님의 음성으로 1000번을 불러도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 복받으셨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 노래와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내용들을 좀 방송 가족들하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노래와 찬양의 길을 걸어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기보다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요즘 더 느끼거든요. 제가 기쁘고 감사한 순간도 많지만 또 지치고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고 또 제 찬양을 듣고 위로를 받으셨던 분들을 통해서 아,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하는 감사를 깊이 느끼게 되고 또 정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무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네. 관중들의 표정을 보잖아요. 네. 보면은 감동이겠어요.
1: 네. 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걸 보고 제가 더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0: 찬양 자체가 기도니까요.
1: 맞아요.
0: 우리 최정원님이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릴 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노래와 찬양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찬양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실감하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제가 생각하는 음악의 중요성, 그러니까 찬양의 중요성은 완벽한 음악이 아니라 좋은 발성과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그게 뭐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그리고 진실한 고백이 담길 때 그게 정말 진정한 찬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은 우리가 말로는 다 하지 못하지만 그 위로와 사랑이 음악을 통해 전해질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그럼 무대에 이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늘 기도하실 것 같아요.
1: 네.
0: 어떤 기도를 드리실까요?
1: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다 들어보시면 찬양 자체가 그냥 고백이에요.
0: 아멘.
1: 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를 하지만 나가서도 그러니까 저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제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0: 아멘.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또 무대를 보는 우리 또 관객들의 마음은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0: 오늘 소프라노 최정원님과 함께하는데요. 6월 10일이죠.
1: 네.
0: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네. 롯데 콘서트홀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무대를 함께하는데요.
1: 네.
0: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좀 더 자세하게 소개 해주신다면요.
1: 1부는 외국곡, 다 외국곡으로 준비를 했고 2부는 한국가곡, 현대 한국가곡이에요. 그래서 되게 클래식을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다들 좋아하시는 그런 곡들로만 준비를 했고 또 이렇게 큰 곳에서 제가 단독 콘서트는 처음이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1: 꼭 와주세요.
0: 정말 많이 오셔서
1: 네.
0: 음악의 아름다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사람들이 찬양은 많이 듣지만 예, 클래식 또 가곡하면은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런 분들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1: 클래식을 하는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도 제가 모르는 곡을 들으면 당연히 어렵고 졸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자꾸 듣고 좋아하게 되면 제가 그날 부르는 곡들은 아마 다 좋아하실 곡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는 마시고 혹시 뭐 음악회를 가신다고 하면 가기 전에 요새 프로그램이 다 미리 떠 있잖아요. 그 보시고 한번 아 이런 곡이구나 듣고 오셔서 듣는 거랑 또 그러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들으시고 그리고 친해지면 좋겠다는 네.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 최정원님은 정말 수많은 곡을 녹음도 하고 부르셨을 텐데 좋아하는 찬양은 또 어떤 곡일까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 그 얘기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0: 네.
1: 그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의 내용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그 여자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찬양을 했을 때, 그리고 제가 그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저도 힘들었을 때 그냥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는 한 사람의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이 너무

0: 깊게 느껴졌고 저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가사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르면서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은혜로운 찬양이어서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1: 네.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담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에게 더 감동을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제가 다음 기회에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이 찬양도 꼭 들려드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평생 감사 제목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먼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재능을 주셨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미모도 주셨고 이런 감사 제목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먼저 저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주셨다는 거 그게 가장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매 순간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볼수록 감사밖에 없는 제 평생 감사 짓기도 제목이에요.
1: 네. 이 초대석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를 얘기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울고 가시거든요.
0: 네, 갑자기.
1: 우리 최정원 님도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요. 무대에 오를 때,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으시잖아요.
0: 네.
1: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많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에서 문학의 밤 같은 거 우리는 했었거든요. 우리 때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독창을 맡았는데 제가 전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진짜 나가기 전에 사시나무 떨듯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나가서 할 수 있을까 정도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안 떨리게 해주세요. 안 떨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무대에 딱 나갔는데 정말 방금 전에 막 온몸이 다 떨렸던 게 너무 평안해지고
1: 네.
0: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무대에서 떨린 적이 없어요.
1: 할렐루야.
0: 네, 그런 경험을 그때는 제가 성악가로 전공을 할지 정하지는 않았을 때인데 그런 경험을 처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콩쿨 입상했을 때 그때 너무 심한 감기와 컨디션도 안 좋았고 상황이 안 좋았던 콩쿨이 있었어요. 중앙 콩쿨이라는 콩쿨이었는데 그 콩쿨 이제 파이널 때 그때 제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았었어요. 나는 상 늘 탔으니까 본선은 당연히 오는 거지 라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당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힘이 아니었는데 그 고백을 했더니 본선 때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다 내려놓고 그 경험을 하고 1등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1: 네. 사실 무대에 선다는 것이 수많은 눈동자가 맞아요.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무대에서는 누가 대신 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 떨림과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손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포근하게 안아주셔서
0: 네.
1: 지금까지 무대를 지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네.
1: 이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최정원님의 기도 제목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싶은 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주실 겁니다. 네.
0: 제 비전은 크고 특별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그 카톡 프로필 큰 배경 화면에 보면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곳이 내 무대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자리마다 진심을 다해 노래하고 또 그 음악을 통해서 제가 뭐 찬양을 안 하고 이제 평상시에 성악가로 일을 하니까 그런 찬양이 아니어도 제가 부르는 어떤 노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느끼게 하는 통로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늘 처음처럼 그 마음 잊지 않고 겸손하고 제 목소리와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래오래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 그리고 목소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멘. 정말 많은 분들이 최정원 씨의 그 아름다운 노래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롯데 콘서트홀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란 우리 최정원님의 단독 콘서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주제가를 오늘 준비했죠?
1: 맞아요.
0: 가장 아름다운 노래. 노래. 네. 네. 이 곡은 가곡인가요?
1: 네. 한국 가곡. 네. 한국 현대 가곡입니다.
0: 네. 이 곡을 띄워드리면서 아쉽지만 우리 최정원님 네.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에서 우리 소프라노 최정원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많이 오시고 또 응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함께 하시자고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많이 와주시고 그날 제가 부르는 곡들이 찬양은 아니지만 음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또 혹시 마음이 지쳐 있거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콘서트에 주제와 또 노래들이 쉼과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분들과 같이 오셔서 또 앵콜 중에 찬양이 있을 수도
0: 네.
1: 있죠.
0: 기대됩니다.
1: 네. 함께 그날 오셔서 극동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인사해 주시면 제가 또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0: 할렐루야.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정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한 우리 최정원님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였고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저는 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요, 생강 꿀차를 텀블러에 담아 다니면서 종종 마시곤 해요. 이렇게 생강 꿀차를 항상 담아 다녔더니요, 제 텀블러로 커피를 담아 마셔도 생강향이 남아서 생강 커피를 마시는 것 같네요.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하고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마다 풍기는 향이 다른데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품고 살아가면 누구를 만나듯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도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방송 되길 소원하면서요,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친한 동생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운전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법을 안 지키거나 또 화를 내며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요. 거울 앞에 올려놓은 십자가를 숨기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저도 공감하고 아마 여러분도 고개가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누구도 보지 않을 때도 넉넉히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준모가 부릅니다. 찬송과 구주를 생각만 해도.

김명식의 주만위에 함께 들었고요. 앞선 곡 찬송가 그 줄을 생각만 해도 조준모의 찬양으로 또 찬송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조사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이 생각나네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감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은 아무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트 레드만의 찬양입니다. 10,000 reasons.

송축해 내용원으로 불려지는 곡이죠. 10,000 Reasons.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맷 레드만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고요. 찬송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죠. Count your blessing. 게이 펜로드의 찬양으로. 또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세바스찬 댐니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노래로만 찬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24시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찬양과 같은 삶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또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입술로만 신뢰하지 않고 내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주심을 신뢰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부르고 싶습니다. 그 이름을 노래한 찬송가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The Light Worship이 부릅니다.

The Light Worship의 찬송가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Pia Worship의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김명선의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들었습니다. 또 내일은 연휴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쉼들을 누릴 텐데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같이 수련회를 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함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건 정말 감사한데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할 때 그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으면서 민수기 6장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 믿으면서요, 그 곡을 노래한 곡이죠. The Blessing, 예람 월십의 찬양으로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영국의 고향집에 홀로 계신 그의 어머니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계셨다고 합니다. 당장 밀가루를 살 돈조차 없어서 굶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머니는 분명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아뢰며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셨을 때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쿵쿵쿵 소리가 났는데요. 우체부였습니다. 멀리서 리빙스턴 선교사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도착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영국에서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우송료, 그러니까 배달 비용을 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우체부는 당연히 우송료를 요구했는데 어머니에게는 편지 우송료를 낼 돈이 단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아들의 편지를 눈앞에 두고도 돈이 없어서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낯선 한 신사가 어머니의 집 문을 두드리더니 길을 지나던 중에 마음속에서 이 집에 들어가서 도와주어라 라는 강력한 내적 감동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는데 그 금액이 우체부가 요구한 편지 우송료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리빙스턴이 어머니의 생활비를 위해 동봉한 충분한 액수의 수표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필요한 생활비뿐만 아니라 당장 1분 뒤에 편지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송료의 세밀한 액수까지 아주 정확히 알고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왕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맡겨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왕이신 나의 주, SD 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승리하신 우리 왕이라는 제목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여있는 열두 사도와 무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도 넘치도록 남게 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이 기적을 통해서 믿는 성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생수이신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함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주림과 갈증들을 다 아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또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셔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하실 때 대형 화재로 그동안 번역해둔 성

경 원고 서적 종이 모두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는데요. 수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간 절망적인 빈들과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는 낙심하는 대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분명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선하고 풍성한 길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 고백과 함께 잿더미 위에서 다시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영국 본토와 미국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선교 후원금을 보내왔는데 그 금액이 불타서 잃어버린 인쇄소와 장비를 수리하고도 남아서 다른 지역에 새로운 선교기지 여러 개를 더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액수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 화재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젊은이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면서 인도 선교의 문이 폭발적으로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캐리 선교사님의 잃어버린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사역의 지경을 넘치도록 정말 풍성하게 넓혀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서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강찬옥현의 위대하신 왕이요, 송승현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강찬 옥현의 위대하신 왕이요, 송승연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한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이 매서운 한겨울 한파가 몰아치던 해에 교회 사택의 연탄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목사님 부부의 주머니에는 연탄 한 장 살 돈이 없었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당장 얼어 죽을 것 같은 육체적 한계에 부딪혀 버린 것이죠. 목사님은 사택 골방에서 사모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춥다고 웁니다. 빈들의 무리를 다 먹이셨던 주님, 이 추위를 이길 연탄 몇 장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몇 시간이 지났을 때 교회 마당에 덜거덩 덜거덩 거리는 트럭 소리가 나게 됩니다. 나가보니까 인근 연탄 대리점 사장님이 트럭 가득 연탄을 싣고 와서 마당에 내려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서, 아니 저희는 연탄을 주문할 돈이 없어요, 저는 주문 안 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리점 사장님이 웃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떤 분이 대리점에 오셔서요 이 교회 주소를 주시면서 연탄 창고에 가득 들어갈 만큼 제일 좋은 연탄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대금을 미리 계산하고

하고 가셨어요. 목사님 부담 가지실 필요 없으세요. 그해 겨울 목사님 가정은 연탄 걱정 없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연탄이 남아서요 동네에 더 가난한 독거 노인 가정 몇 곳에 연탄을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위와 배고픔 어려움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겨우 하루 버틸 몇 장의 연탄이 아니라 겨울을 나고도 남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 왕이신 주님을 우린 찬양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전심으로 앨범 가운데 주님 왕으로 오시네 박희복 목사님의 왕이신 하나님.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전심으로 앨범 가운데 주님 왕으로 오시네, 박희봉 목사님의 왕이신 하나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무리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한다고 예수님께 전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양육받은 제자는 세상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본래 몸이 약했고요, 또 조용히 서재에 묻혀서 평생 글을 쓰면서 학문을 연구하며 살기를 원했던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칼빈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치열한 종교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뛰어들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혁가인 기욤 8일이 찾아와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이끌어달라고 강력하게 부탁했는데요. 칼빈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성향을 이유로 거절을 할 때 8일은 아주 무서운 어조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당신의 안일함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학문과 안락함에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무서워라, 그죠? 그 순간 칼빈은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직감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과 평안함과 학문적 야망을 모두 왕 대신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되었고 평생을 거친 개혁의 현장에서 온갖 비난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도구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칼빈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유명한 모토와 문장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문장에는 손바닥 위에 불타는 심장을 올려놓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크, 멋진 그림입니다. 그렇죠? 칼빈은 예수님을 입술로만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자신의 삶의 전 영역을 왕 대신 주님의 통치 아래 내어드리면서 왕이 가라 하시는 곳에

자신의 심장을 바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뜨거운 심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명선의 예수 우리 왕, 브릿지 임팩트의 전능왕 오셔서.

오케이션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명선의 예술이 왕, 또 브릿지 임팩트의 전능왕 오셔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세기 영국 성령 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께서 영국의 한 독실한 크리스천 상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러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상인의 거실 한가운데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귀한 성경책 한 권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성경책의 특정 페이지에는 눈물이 떨어져서 얼룩진 그런 자국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눈물 자국에 얽힌 사연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고, 상인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몇 년 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께서 저희 마을을 방문하셨다가 갑자기 쏟아진 비를 피하시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저희 집에 들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왕께서는 이 거실 의자에 앉아서 이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셨지요. 여왕께서 떠나신 후에 저는 대영제국의 왕이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분이 읽으셨던 성경 구절을 보다가 눈물을 흘려버리고 말았답니다. 상인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무디 목사님은 그 상인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지만 묵직한 영적 진리를 깨우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형제님, 대영제국의 여왕이 이 집에 다녀간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이시여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잠시 비를 피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형제님의 마음과 이 가정의 왕으로 좌정해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진정으로 감격해야 할 분은 바로 그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이 말에 상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세상의 왕이 방문한 것에는 온 집안을 세단장하면서까지 감격해야 하지만 정작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매일 우리 삶의 왕으로 온전하게 대접해 드리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우리 삶의 진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최고의 영광임을 기억하면서요.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나의 주님은 왕, 동방현주의 왕.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주님은 왕, 동방현주의 왕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카누 선수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이 청년은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국가대표가 되었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인생의 정점에 서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언론과 대중이 이 청년을 칭송했고 말할 것도 없이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독교 청년 집회에서 금메달리스트 이 청년이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강단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카누 패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살을 가르는 그 노를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 제 인생 카누의 노는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 힘과 속도로 열심히 노를 저어왔습니다. 주님은 그저 제 카누 뒤에 앉아계신 손님 같았습니다. 힘들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을 뿐이지요. 하지만 금메달을 따고 세상의 꼭대기에 섰을 때 제 마음에 찾아온 것은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 인생의 손님이냐 아니면 주인이며 왕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가져온 노를 강단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노를 주님께 드리면서 제 인생의 주도권이라는 이 노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영원히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 인생 카누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노를 저으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 긴 말 필요 없이 이 청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레비스탕스의 내 마음의 한자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왜 하필 성령과 술 취함을 함께 언급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저도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8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이 많아진다. 두 번째,

오래 한다. 다른 사람에게 끈질기게 권한다. 갑자기 운다. 용감해진다. 지배당한다. 중독된다. 마지막 여덟 번째, 냄새를 풍긴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비슷한 공통점이 있죠. 그렇지만 술에 취한 사람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요. 다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성령의 열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소마트리오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그리고 오늘의 첫 곡으로는 불길 같은 성신녀 바리톤 이재환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술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어떠셨어요? 저는 그 1번에서 8번이 다 진짜 공감이 갔는데 이 중에서 4번 있죠. 갑자기 운다. 이거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그래요. 말이 많아지고 노래도 하고 끝.

끈질기게 권하고 중독되고 냄새를 풍깁니다. 근데 단순히 세상적으로 술 취함이 아니죠.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멀리하고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성령님 임하소서, 더욱 충만히 임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렸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내 능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 찬양 신청해 주세요. 유료문자 샵 1069입니다. 우물정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또 기도 제목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장신대교회 음악학과 콘서트 콰이어의 불같은 성령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아, 제 자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사람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그대에게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 좌정하사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더욱 높이고 찬양하는 한 주간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마주합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죠. 시몬 베이유는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영적인 삶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고 간절히 바라는 능동적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말씀 속에 믿음의 선배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듯 굳게 붙잡았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허브원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제인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도현의 돌베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수진의 Amazing Grac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게이더 보컬 밴드의 약갈대 강함 대신에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장윤영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멀시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트하우스의 조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범키의 공감하시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마커스 월십의 시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열애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마음에 두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주인이 무엇인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지,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한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참 사랑하고 주님으로 가득한 삶,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그런 삶,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보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권력 또 유희 돈 이런 것들이 자리할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마음을 뺏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은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지도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과 방송가족 여러분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물질이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외부의 소식들 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쁜 이야기 소식들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그리고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 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에서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시면 지금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신앙인의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가 안증, 우리는 한국교회 서원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간증을 나눠주실 분은 바로 김북한 목사님이세요. 당연히 가명이시고요. 지금 한국 땅에서는 목회자로 열심히 이 북방 선교 사역, 특히 탈북민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북한 목사님께서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 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0: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오셨는지 총 4회에 걸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작가였고요. 어머님은 의사였어요. 명예직일 뿐이지 경제적으로는 아무 관계없는 직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집은 더 가난했어요. 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구를 맞으면서 저희 위로 누님이 3명 있었는데 3분 누님들 중에 2분이 아사로 먼저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누님은 출가를 하셨고 부모님들과 3명이 남게 됐는데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저희 집에 전 재산이 밀가루 2kg만 남았어요. 저는 그때 20대 청년이었으니까 밖에 나가 훔쳐먹든지 뭐 주워먹든지 해도 이렇게 먹고 살 길이 있는데 연로하신 두 부모님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국에 가면 먹을 게 있다더라. 그러니까 너는 중국으로 가라. 너라도 살라는 거죠. 저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래도 빨리 떠나서 이 집에 입을 덜어주는 게 그나마 도와주는 것이었으니까 그때 탈북을 결심하게 됐어요. 들키지 말고 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받았어요. 1년에 보름 정도씩 휴가를 줘요. 북한 공장들에서는. 그래서 그 보름이란 휴가를 받고 중국으로 1월 1일 출발을 했어요. 제가 집이 청진이거든요. 청진역에 나가서 이제 중국으로 가자. 조국을 떠나는 마음이었어요. 북한 사람들에게 내 고향, 내 조국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슬픔이고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북한의 기차들이 전기가 없으니까 한없이 미정이에요. 언제 들어오고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기차가 없으니까 다시 저는 집에 들어갔다가 밤에 또 나와봤어요. 밤이 되면 꽃집이 애들이 바닥에 거의 발 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누워서 자요. 그래서 그 애들을 이렇게 타고 넘으면서 이렇게 열차 시간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면 아이들이 시체가 무지로 나와요. 이렇게. 그런 제가 마지막으로 본 조국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기차가 들어오니까 기차 타고 저는 떠났어요. 국경으로. 당시 97년도는 탈북민이 그렇게 대량으로 나올 때가 아니었어요. 97년 한 중반부터 5, 6월 이때부터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월이니까 그러니까 대량으로 탈북하던 시기가 아니니까 그래도 군인들이 큰 개를 끌고 다니면서 국경 군데군데 이렇게 경비도 서고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국경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국경 지역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언제 넘어가야 될지. 저는 국경을 넘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우리 어려서부터 김일성 숭배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서 외국으로 간다는 건 곧 조국 반역 대죄악이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잡히면 그때는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간다는 걸 아니까 정말 그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만약 뒤로 물러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면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점심시간에 좀 틈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넘었어요. 그때 겨울이라서 강이 다 얼어 있었어요. 강폭이 한 30m? 그냥 한 몇 초 동안 달리면 끝났어요. 중국 경비 군인들한테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저희 중국에서 방랑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산에서 헤매다가 다행히 중국 한 농부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일을 해줄 테니까 밥만 먹여달라고. 당시 중국 농부들은 일꾼은 없고 일은 많고 이러니까 좋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에서 무슨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밤 12시에 자야 돼요. 그 제가 소를 몰았어요. 한국은 소를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사료만 주는데 중국 소들은 이렇게 몰고 다녀야 돼요. 북한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와서 그런 모슴살이를 했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처량하다, 괴롭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일을 해서 내 능력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북한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배불리 먹을 그 쌀밥을 원없이 먹잖아요. 그리고 돈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량 탈북이 시작하면서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97년도 당시에는 탈북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취급을 했어요. 잡혀가면 거의 정치범 수용소로 가다가 90년대 말부터는 생계형 탈북자는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게 겨울이 되니까 겨울이면 서로 방목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를 고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는 광산, 중국인들도 일 안 하는데 돌가루 공장에 갔어요. 유리를 만들려면 돌을 갈아내서 그걸 녹여서 유리를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런 데를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중국인들이 안 하니까, 가서 하니까. 역시 그때 제가 아, 돈 받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 받으면 잡혀간다 해서 또 가서 밥만 먹여주세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돈 받고 일하는데 저 사람 돈안 받고 일하면 자기들이 인건비가 위협받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공장도 이렇게 중국인 있는 데는 또못 가고 이렇게 중국이 없는 데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일단은 외국 생활이 좋았고요. 그래도 북한보다는 잘 먹으니까 겨울이면 따뜻한 집에서 잘수 있었고 그래도 매끼밥 먹을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돌가루 공장에서 하루 일을 하는데 조선족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와서 그때 북한 사람이 그 돌가루 공장에 딱세 명이서 일했어요. 그분이 와서 나는 빼고 밖에 나가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 이러고 집에서 기다리는데 한참 얘기하더니 들어오더니 자기네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 없어서 야 우리 탈북자다. 공부해서 뭐 어디다 쓰는데. 전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돈벌 거다. 왜냐면 나는 빨리 돈 벌어서 보내야 부모님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일을 하다가 또 종이 공장으로 가서 또 다른 일을 하다가 아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을 열심히 배웠어요. 빨리 신분을 바꿔야 나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중국어를 사생결단하고 배웠어요. 그리고 중국인 신분증도 이렇게 가짜를 돈 주고 사고 해서 중국인 신분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인들이 들어가는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는 돈을 받고 일하는 거죠. 그 연변의란에 종이 공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또 그게 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받으면서 한 신나게 사는데 그 먼저 갔던 그 익두하고 건능선생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1년 후에.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나보고 그 성경 공부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게 뭔데? 했더니 한참 이렇게 설명했더니 주체사상인 거예요. 뭐 김일성이를 숭배하던 거 똑같, 그게 뭐 예수 이름 갖다 붙여놓고, 야, 그것 때문에 우리 굶어 죽다 왔다. 너 정신 차리라. 그거 뭐 해야 하냐? 나 북한에서 주체 철학 시컷 배웠는데 결과 이렇게 됐다. 돈이나 벌자. 했더니, 아, 막, 뭐, 얼마나 흥분해서 설명하는지 하나도 흥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아,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북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말도 하고, 신분증도 있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종이공장 옆에 또 돌공장이 있어요. 거기로 북한 사람들이 무리지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들의 입장에서 이게 안 들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대를 샅샅이 수색을 하면서 북한 사람 찾아서 다 잡아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왜 그렇게 대대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중국 공안이 잡기 시작했냐면 중국 공안들도 인간이에요. 이 배고파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정심이 있단 말이죠. 불법으로 넘어와서 체류한다는 알면서도 냅둬요. 그냥 모르는 척 해요. 또 와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농촌에 부족한 일을 해주니까. 근데 북한에서 그때 무슨 정책을 했냐면 탈북민들이 하도 많이 도망가니까 맞겠다고 처음엔 달러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돈인 거죠. 아, 그러다가 후에는 달러가 없으니까 원목을 뭐한 입방씩 줬대요. 그러니까 공안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돈벌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없어서 못 잡는 거예요. 그런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확 바뀌니까 아, 저희도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옆에 있는 그 탈북민들이 같은 탈북민들이 와서 일하니까 제가 또 반갑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서 놀았어, 걔들하고. 아, 너도 북한에서 왔어? 이렇게. 대충해서 우리 종이공장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가 북한에서 온거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잡혀가기 시작하면서 말을 할 거잖아요. 종이공장에 누구도 북한 사람이다. 그럼 저도 잡혀갈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공장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됐어요. 아, 지금도 생각나요. 밤에 갑자기 타장이, 야, 공안이 너 잡으러 온다. 빨리 뛰어라. 해서 그냥 야밤에 도망갈 데 없으니까 물펌프 탱크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밤새 앉아있다고. 거기다 물 들어오면 죽는 거죠. 그래도 공안에 잡혀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에이, 이게 못 살겠다고 또. 내가 이제 말도 알고 신분증도 있는데, 일자리 못 구하겠어? 하고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하는데, 연변 지역 아무리 돌아다녀도 일자리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번 돈은 다 북한 부모님들한테 내보내고,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또 이제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익두 선생을 찾아갔어요. 아, 저기 가면 밥은 또 먹여주겠지. 그 학교라는데 밥은 먹이고 공부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밥 주냐 했더니
안쪽으로 들어간대요. 중국 내륙 안쪽으로. 그래서 제가 늘 그때 원했던 게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연변 지역은 너무 위험하니까 들어갈 길이 없어 못 들어가는데, 내륙 안쪽에서.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밥은 원 없이 먹여주고, 뭐, 좋다는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친다니까. 아, 그건 됐고. 일단은 안쪽 들어간다니까. 들어가서 그 안쪽 분위기 봐서 자리를 잡자. 이렇게 그 발판으로. 그래서 뭐밥 먹을 때도 없고, 잠잘 때도 없고 해서 익두 선생을 따라서 동독반에 들어왔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정감을 아마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반에 오게 된 김북한 목사님, 과연 처음부터 잘 적응을 하셨을까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고요. 찬송 전해드린 후에 오늘의 간추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야.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새로운 종전 제안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자산 동결 해제와 해상 봉쇄 중단을 협상 우선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의 유조선 한 척이 이란과 협의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서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 선박의 안전 항행이 재개됐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미국이 쿠바 앞바다 카리브해에서 니미츠 항모 전단을 투입하면서 쿠바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 혁명의 주역이자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 평가받고 있는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하며 미국과

쿠바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공화당의 의원들은 BTS와 한국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한미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엔비디아가 빅테크들의 AI,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도 올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가 미국의 반대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방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국제사법재판소 권고를 공식 지지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 상대의 경제력과 안정적인 직업을 중시하는 현실적 결혼관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전해드릴 오늘 주요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미국의 새로운 종전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외교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미국과 메시지 교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측 문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란은 미국 측에 14개 항의 제안서를 전달했고 이후 미국이 다시 수정 제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우선 조건으로 동결 자산 해제와 해상 봉쇄 중단을 요구했으며 특히 이란 선박에 대한 압박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 통제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조치가 국제 에너지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미국의 해상 압박과 이른바 해적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협상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이후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 속에서 이번 협상이 실제 휴전과 봉쇄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러 있던 한국 유조선 한 척이 이란과의 협의를 거쳐 해협을 통과하면서 한국 선박의 항행이 일부 재개됐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유조선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이동은 올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한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 사례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란 측과 외교 채널을 통해 선박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지속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유조선은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이동했으며 정부와 선사는 통행을 위해 별도의 비용이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번 이동이 제재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5척이 추가로 남아있는 상황으로 우리 정부는 한국인 선원 탑승 여부와 국내 원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인 이동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란과의 거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 향후 국제 제재 문제와 안전 확보가 계속 변수로 남을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 니미츠 항모 전단을 투입하면서 미국과 쿠바 간 군사적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니미츠 항모와 구축함 보급선으로 구성된 항모 강습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됐다고 발표하며 압도적인 작전 능력과 전략적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항모전단 배치는 미국 정부가 쿠바 혁명 주역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한 직후 공개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경제 제재만으로는 쿠바 체제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쿠바를 실패한 공산 국가로 규정하며 강경 제재를 이어왔고 베네수엘라 다음 목표가 쿠바가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초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도 항모전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된 바 있어 이번 움직임 역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미국 정부가 쿠바 혁명의 핵심 인물이자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 평가받는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하면서 미국과

쿠바 관계가 다시 급격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996년 쿠바 공군이 미국 기반 쿠바 망명단체의 항공기를 격추해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최대 사형 또는 종신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 고조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현재 쿠바 체제가 사실상 붕괴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쿠바에 대한 에너지 공급망까지 차단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쿠바 내부에서는 대규모 정전과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바 정부는 이번 기소를 정치적 조작이라고 반발하며 미국이 군사적 침략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의 라울 카스트로가 실제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쿠바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화당 의원이 자신의 딸도 BTS 팬이라며 한미 간 문화적 연결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의원들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와 공급망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미국 기업 역시 한국에서 동등한 시장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관련 문제를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를 넘는다며 자유무역은 상호 이익이 돼야 하고 재협상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와 조선업 협력 자금의 실제 출처를 투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특히 스틸 지명자는 부모가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서 만난 뒤 미국으로 이민한 가족사를 소개하며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한국 전 참전 용사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 간 강력한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AI 투자 열풍의 최대 수혜 기업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2분기 회계 기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한 81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특히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이 92% 급증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확대 경쟁에 나서면서 엔비디아 GPU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AI 팩토리 구축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인프라 확장이라고 평가하며 엔비디아가 모든 AI 모델과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출앱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AI 추론 모델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DRAM과 NAND 플래시 시장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장기 공급 계약 증가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급성장의 핵심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가 미국의 반대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방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를 공식 지지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찬성 141표, 반대 8표, 기권 28표로 가결됐으며 미국과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은 각국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기후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기후 변화 대응 의무를 위반한 국가가 피해국에 대해 완전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각국의 기후대응 의무를 국제법 차원에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소송과 정책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해수면 상승 위기를 겪고 있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트가 주도했으며 미국은 그동안 결의안 철회를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이번 결의가 기후정의와 국제책임 원칙을 다시 확인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우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 상대의 경제력과 안정적인 직업을 중시하는 현실적 결혼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평안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남성의 경제력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과거에는 남성이 경제력이 부족해도 직장만 있으면 결혼 상대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여성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예 연애조차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 여성들이 장마당 경제를 중심으로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을 사실상 홀로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경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젊은 세대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기보다 경제적 조건이 갖춰졌을 때 선택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실제 현지에서는 돈 없으면 장가가기 어렵다, 노총각으로 늙게 된다는 말까지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에서도 시장 경제 영향과 생계 불안이 커지면서 결혼관과 가족 문화가 점차 현실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25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에서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양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신의주와 삭주는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턴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신의주와 삭주 모두 14도로 출발합니다. 황해도도 대체로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해주와 개성은 오전에 하늘이 맑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6도, 사리원 14도, 해주 13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7도, 해주와 사리원 27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청진과 웅기의 하늘,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4도, 청진과 웅기 11도, 해산 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청진 20도, 해산과 웅기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늘에 종일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5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큰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 많은 사랑을 할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하면서 그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마다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말씀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면서 출발해 볼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주고 줄 때에는 린색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리하면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첫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했는데요. 이어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송 함께한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데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된 헛된 말을 버려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을 점점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로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다윗 왕이 벳시바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을 회개하면서 다윗이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척 스웬돌 목사님이 기독교는 성결에 있어서는 가장 우수한 챔피언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기독교인들은 행동에 의해 종종 무색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빈자리에 예수님을 칭찬하든 이 교회를 칭찬하든 찬양대를 칭찬하든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우상 숭배로부터 깨끗해져야 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문화적 습관과 관습에 의해 무시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신상을 다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도덕함으로부터 성결해야 됩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고린도 전서 6장 16절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리고 나의 생명 되신 주 두 곡의 찬양 함께했고요. 이어서 이 세상 험하고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 찬양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은 오늘의 만남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남한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함경남도가 고향인 김은혜 선생님과의 시간,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선생님, 저희 이 대한민국에 이제 들어오신 지 1년 정도가 되신 거잖아요.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드시고. 이곳에서 경험한 시간들 중에서 처음 또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 땅을 밟으셨을 때 그때부터의 시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생생하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오셨을 때?
0: 처음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알게 됐던 한국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1: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0: 북한에서는 그 한국은 그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거지도 많고 예, 그리고 돈 있는 사람만 살고 그 노 아이먼 나라는 이런 그 뭐야 그
1: 이기적인
0: 예 이기적인 그저 이런 사상으로 꽉 지배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을 아주 그 뭐 미국이 저정하에서 꼭두각시로 예, 이 사회가 정치도 진행되고 예, 대통령도 미국에서 정하면 그대로 대통령이 된다. 그저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저 네. 그런 나라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네. 한국에 정착해서 보니까 예, 우리 동포들을 같은 동포라고 예, 뜨겁게 맞아주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그 우선 사회복지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1: 네.
0: 제가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우리에게 교육한 것이 모두 반대라는 거, 반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교육하는 그 남한 땅에 대한 그 현실은 지금 이 북한이가 바로 그런 현실인 거예요.
1: 근데
0: 예, 그러니까
1: 북한에서 사실 그렇게 교육을 받아도 많은 분들이 남한의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오가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게 조금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곳인가? 라는 물음이, 의심이 든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은 전혀 그런 거를 그럼 안 접하셨던 거예요?
0: 저는 함흥이다 나니까, 함흥 중심에서 살다 나니까, 예, 그, 이, 뭐야, 한국에 대해서 많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0: 거기에서 나만 이 영화 같은 거 노래 같은 거 접촉만 하면
1: 그거는
0: 처벌 받으니까 그런 거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 거기에서 들을 수 있는 거는 중국에 대한 네, 그런 말만 들었거든요.
1: 중국에 사실 때는 한국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0: 중국에 있을 때도 한국에 대해서는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2023년에 탈북민 박재님을 알게 되면서 이 한국에 대한 소식에 들었거든요. 예, 한국에서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예, 정치 이게 대해서 들었거든요.
1: 괜찮다 이러면서 예, 지원을 많이 해준다.
0: 지원을 많이 해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당당한 신분증을 주고 예, 우리가 그 신분증으로 해서 예, 중국에 저게 북한처럼 오고 가지도 못하는 이런 정치를 안 하고 중국에 자유롭게 갔다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모든 걸 보장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거든요.
1: 의심하진 않으셨어요?
0: 글쎄 의심은 처음에는 의심이 됐죠. 왜 거기서 그렇게 해주냐.
1: 그러니까요.
0: 거기 진짠가 네. 하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1: 이유도
0: 그런데
1: 없이.
0: 그 친구분이 이미 전에 한국에 가서 9년, 10년 동안 생활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네. 자기도 그때 그 친구들하고 따라서지 못했을 때는 아이가 너무 어리고 병이 있어서 못 갔는데 이제는 자기도 거기 가서 자식을 위해서 예, 일하고 싶다 이런 의향을 비치면서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네. 만약 그 사람이 나한테다 거짓말을 친다면 자기는 왜 가겠냐 하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국에 와서 살면서 중국도 같은 우리 공산국가인데 너무도 반해하고 다른 거예요. 중국 네. 생활이 그러니까 진짜 북한에 있을 때는 저는 시내에 살면서도 예, 전기란 거는 언제 들어오지 않으니까 전기를 언제 뭐 밝은 세상에서 못 살아봤어요. 그래서 좀 막말해서 북한에 살 때는 그랬어요. 이거는 귀도 막아놓고 눈도 막아놓고 이렇게 전기도 없고 깜깜한 세상에서 우리는 눈뜬 소경처럼 이런 생활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오니까 완전 별 세상인 거예요. 불이 다 들어오지. 그다음에 북한에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조직 생활을 시키면서 사상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 조직적으로 묶어서 노동에 다 참여시키고 거기 참여 안 하면 또 제재가 가해지고 이런 생활을 했댔는데 아 중국에 오니까 그런 생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1: 네.
0: 예, 그렇지만 그 신분증이 없다는 이거 하나 또 우리가 북한 사람이라는 이걸로 해서 민족적 차별을 받는 거 이런 거를 그 제한성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언제 우리가 북한에 또 예, 이송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심도 있었고 친구분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생활하고 있는 그 분들이 중국에도 왔다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1: 네.
0: 한국으로 오는 결심을 굳혔거든요.
1: 선생님이 그러면 그런 결심 끝에 한국에 오셔서 많은 또 것을 보시고 경험하시고 직접 가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살기도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놀랐던 경험이 있으세요?
0: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제가 감사한 거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먼저 온 친구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완전 외로운 몸으로 왔거든요. 외롭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교회에 제가 먼저 나간 건 교회였어요.
1: 네.
0: 교회에 나가면서 제가 이름부터 개명을 했어요. 이름을 개명을 하고
1: 은혜로
0: 예,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그 많이 받은 네, 이게 그런 마음으로 제 이름을 우녀라고 개명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게 한국에 어떻게 정착하냐, 어떻게 사냐 할 때도 교회 분들이 도움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뭐가 없을세라 보태물 주느라고

0: 많이 숨겨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정착할 이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도 우리 보고 그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오다 나니까 북한 분들은 예, 마음의 병이 많고 육체적 병이 많으니까 먼저 건강을 회복하고 배워야 한다.
1: 네.
0: 예, 배워야 한다 해서 예, 우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작년에 떼고 나왔거든요.
1: 네.
0: 나와서 예,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직업적인 이런 면에서도 많이 그 갈망 이게 예,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요양보호사 직업을 짐으로 해서 예, 이렇게 우리도 남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 예, 우리를 헌신할 수 있는 일, 예, 이런 일을 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게 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1: 와, 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기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로도 결정하시고 또 다시금 나눠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소명 가운데 요양보호사까지 따셨어요. 이런 정착기 하나님과 함께한 대한민국에서의 하루하루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지만 다음 시간에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한국에서의 그런 여정들 가운데 또 어떤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또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그리고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북녘 주민분들 우리 고향 분들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지 선생님이 갖고 있는 5년 10년 후의 꿈들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가 고향인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0: 네,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감사와 믿음의 걸음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2부 순서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이어지는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양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그 문을 열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길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랑의 길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면서 이 하루를 출발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길 되시며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10여 년 전에 우리 평양 양강도를 거쳐서 또 이곳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이사 오신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어쩌면 수만 가지의 우리 대표님의 내 돈 내 산 가운데 오늘은 또 하나의 중요한 내 돈 내 산을 우리가 꼭 한 번은 북녘 주민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을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1: 네.
0: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026년 5월 1일 위와 대장의 수면 내시경 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대표님, 내시경 하셨어요?
1: 네, 했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내시경이라는 단어가 북한 주민분들도
1: 없어요, 몰라요. 북한에서 아. 제가 지금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당시 제가 북한에서 해본 적도 없고 북한의 일반인들이 한국처럼 한다는 법은 몰라요.
0: 아니, 대표님께서 그 의학 관련된 곳에서 계속 일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평양에서.
1: 네, 그렇긴 하는데 내시경은 저희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초음파를 본다 뭐 이런 네. 것들은 들었죠. 근데 초음파도 북한에서는 누구나 쉽게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시경은 지금 이 방송 듣는 북한 분들도 네. 청취자분들 아마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시경 하면 위는 그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끝에 카메라가 달린 그런 걸 넣어가지고 위안을 다 자세히 보는 거잖아요.
0: 뭐가 있는지 없는지.
1: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화면이 나오는 게 TV만한 큰 화면에 네. 그게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제가 위는 수면 내시경 안 할 때가 많아요.
0: 수면 내시경이.
1: 그럼 봐요, 제가 이렇게.
0: 안 하실 때가 많다고요?
1: 네, 수면 내시경 안 할 때도 있었어요.
0: 수면 내시경이 일단 그 마취제를 넣어서 네네. 수면 유도제를 넣어서 잠에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1: 근데 저는 견딜만 하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지금은 편히 하자니까 또 수면도 하긴 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정말 자세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약을 줘가지고 이 안에 내장을 싹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래 이제 항문 통해서 넣어가지고 그렇죠. 자세히 또 보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제일 위험한 암 종류가 대장암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도 많고.
0: 한국인들이 또 잘 걸린다고
1: 네,
0: 하고요.
1: 네. 우리 한국. 하여튼 한국은 음식 자체가 또.
0: 짜서.
1: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네. 어쨌든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암 환자는 많았어도 미리 그걸 조기 적발하는 걸 몰랐는데 한국은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0: 네.
1: 완전히 우마한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집에서 노는 분들도 이제 그렇죠. 정부가 다 이제 무료로 하다시피 해준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8만 원이 사실 네. 엄청 저렴하게 하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위랑 대장이랑 다 하셨는데. 네.
1: 여자분들은 또 여자들에 해당한 그거 다 보더라고요.
0: 맞아요.
1: 유방암도 보고 그리고 이제 아래 자궁도 보고 다 보는데
0: 무료로.
1: 남자들은 예, 다 무료죠. 근데 2년에 한 번씩 보다 보니까 미리 적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참 그런 거 보면 너무도 우려가 잘 돼 있는 게 저는 세계적으로 아마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다고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년 한 번씩 할 때마다 기분 좋은 게 하고 나면 거뜬하죠. 할 때지 동시에 같이 하는 게 혈액도 같이 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분도 제가 혈액도 같이 봤는데 놀랄 만한 일이 또 생겼죠. 우리 의사님 치셔서 보고 한 20대에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잘 나왔어요. 완전 혈액의 모든 이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모든 것들이 완전 와. 완벽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와 어떻게 관리하시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0: 저보다 좋으신 것 같은데요.
1: 글쎄요. 그렇게 그 2년 전에 했을 때도 그렇게 좋은 결과 나왔는데 올해도 또 좋은 결과 나와서 그래서 제가 참 그다음에 또 내시경도 마찬가지고
0: 네.
1: 이렇게 내시경 같은 거는 북한에서는 간부들도 상상 못해요 사실. 이거.
0: 네. 이게 그렇게 초소형 정말 작은 카메라를
1: 맞죠.
0: 호스에 연결해서 줄에 네. 연결해서 넣고 검사하고 네. 거기서 뭔가 이제 용종이라고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뭔가 탁 뭐가 있으면은 그거를 떼기도 하고 바로 네. 떼기도 하고 바로 검사하기도 하는데
1: 네, 맞습니다.
0: 이게 건강검진할 때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네. 저처럼 이렇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무료로
1: 또 그렇게 하죠.

0: 이제
1: 네.
0: 비싼 거를 해주기도 하고 하는 게 바로
1: 네.
0: 여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내시경이 너무나 중요한데, 북녘에서는 건강검진이라는 말도 생소하겠죠.
1: 시스템 없이요, 그런 게. 한국 와서 저는 놀란 게, 집에서 저희 뭐, 금방 온 사람들이 보면 이제, 해마다 보면, 올해는 짝수해. 또 다음에는 호수해 해가지고,
0: 맞아요.
1: 올해면 짝수해 사람들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0: 네.
1: 그리고 다음에 가면 쉬었다가, 또그 다음에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호수해들은 다 보잖아요. 근데
0: 네.
1: 집에서 노는 사람들도 집에 이제 그게 우편처럼 와요. 그래서 올해는 당신의 그 건강검진 해입니다. 해서 그게 그 주변에 갈수 있는 병원까지 다 안내 책자가 와요.
0: 맞아요.
1: 나 그거 놀랐거든요. 근데 우리 탈북자분들이 그런 거 처음에 와서도 무시한 분들 꽤 많아요. 그 무료로 하는 것도 모르고 돈 내는 줄 알고 안간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훗날에 알고서에 가봐가지고 아, 이게 당신 지금 뭐 암이 지금 이렇게 있다. 그러면
0: 네.
1: 어떨 땐 떼를 놓쳐가지고 사망한 분도 한몇명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다니면서 항상 탈북자 우리 친구들한테 무조건 해마다 나오는 거 국가서 하라는 건데 돈도
0: 무조건
1: 안 내고 하는
0: 해라.
1: 건데 무조건 봐라. 막
0: 네,
1: 그러죠. 근데
0: 그쵸.
1: 네, 근데 중요한 거는 1년에 한 번씩 온몸에 대한 이제 혈액과
0: 네,
1: 소변 검사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
0: 맞아요.
1: 질병을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위라든가 대상은 내시경을 검사하면서 결국 암이 있냐 하는 거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내시경은 무료로 돼 있는데 좀 고통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아무래도 작은 이제 그 카메라 줄들이 쫙 들어가다 보니까 아프진 않은데 미스껍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걸 지금은 입안만 이제 입안까지만 이게 머리 액을 넣어가지고 막
0: 네.
1: 하다 이제 뱉어버리게 하면 그다음 또
0: 마취
1: 예, 그러다 보면
0: 시키려고.
1: 그게 이제 그 마취되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또 편하게 하려니까
0: 네.
1: 수면 하잖아요. 그럼 수면 그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수면 이제 비용이 내시경 비용인 게 아니라 수면 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두 가지가 합쳐도 그 정도면 싸죠. 근데 병원마다 차이가
0: 그럼요.
1: 나요. 그래서 병원을 알아봐요, 이제. 수면값이 그래서 조금 더 싼데 어딨냐 알아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보통 보면 비싼 데는 한 20만까지 가는 데도 있긴 해요. 근데
0: 네.
1: 제가 알아본 데 가면 제가 갔던 병원이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아가지고 또그 정도 한번 갔던 데여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거기서 이제 결승했죠.
0: 참 너무 중요해요. 이게
1: 그렇죠.
0: 처음에 초기에 발견을
1: 조기
0: 할수록
1: 적발이 암은.
0: 네.
1: 한국은 보통 보면 뭐 1기, 2기 뭐그 정도 됐을 때는 다 떼내거나 암그 항암제 치료해가지고 낫긴 한데 3기 뭐 4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말기를 넘어가면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1: 대한민국은 이게 시스템으로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하게 하고
0: 네.
1: 만약 암이 발생되면 그런 환자들에 한해서는 정기적으로 이제 자주 이제 보게 하지 않습니까? 네,
0: 맞아요.
1: 그런 거 봤을 때는 참 이게 내시경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 체제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참 절감하게 됩니다.
0: 이게 아프지 않아도 발견할 수 있는 게
1: 맞아요.
0: 초기잖아요. 그래서
1: 네.
0: 검진이 너무 중요하고, 북녘에 계신 주민분들도 사실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뭔가 사적으로 하는 병원들도 참 많고, 얼마 전에 그 해산에서 온
1: 네.
0: 그 의료인 집안의 따님이 있었는데,
1: 네.
0: 그 집안에서는 이렇게 봐줄 때마다 돈을 받을 순 없으니까, 주민분들이 워낙에
1: 맞아요.
0: 저기
1: 뇌물,
0: 하니까, 막, 뭐,
1: 쌀이나.
0: 맞아요.
1: 그렇지, 맞아요. 그는.
0: 그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1: 그렇죠. 의사들 자체가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0: 네.
1: 그렇게 해서라도 또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0: 네.
1: 왜냐하면 북한은 개인 의사가 없이 다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국가 일반적인 그런 이제 월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뇌물이 통합니다.
0: 그래서
1: 네.
0: 되게 선한 분 같더라고요. 그분의 부모님은.
1: 그렇죠.
0: 그래가지고 막 조금 가져와도 어쨌든 봐줘야 되니까 하는 게 의사라는 그 직업 자체에 대한
1: 네.
0: 것도 한국과 북한도 참 많이 다른 것 같고.
1: 그렇죠.
0: 그래서 이번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괜히 더막 기도 제목들이 많아지고 하는데,
1: 네.
0: 이번 내돈내산을 준비하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1: 네.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0: 아멘.
1: 아멘. 네. 아, 이 말씀 참 이게 볼때 보면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아무리

0: 생방송을 들어왔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도 우리 몸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육체라는 거 잘 납득이 안 갔어요, 사실은.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이제 통독도 하고 또 그다음에 예배하는 과정에 목사님들 말씀 통해서 점점 이제는 제가 많이 이제는 그래도 이제는 나름대로 제가 이제 집사도 되고 그다음에 요즘 네. 지자 훈련도 받고 있잖아요. 이걸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참 하나님의 나라라고 난 보는 게 북한은 지옥이라 본다면 한국은 천국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있잖아요. 이것도
1: 네.
0: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 모든 우리 저희 보면 이제 병원 의사님들도 항상 이제 보면 제가 가는 병원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 항상 보면 대한민국은 병원이 일요일 하는 병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교회도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하니까
1: 네.
0: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 병원들에서 치유가 잘 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 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기도 제목들도 남과 북이 함께 모여서 예배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그날도 참 모자랐겠다라는
0: 네.
1: 소망도 들어요. 속속들이 다 아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주님께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그런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언어로 연이어 두 번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신 후에는 케네스 베 목사님 통해 복음 메시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중독 문제 등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은 죽었고 육만 살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면 사단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였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 북녘 동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성경과 교회를 없애어버렸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이제 북녘 동포들도 태양신인 김일성도 근본적인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하는 길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신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며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저주 재앙도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여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견디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시던 50대 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는 것은 어려워도 심차게 예수님 의지하며 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조용히 소리를 내어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5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전라권과 경남권, 그리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오후 6시부터는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밤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북한의 최저기온은 7도에서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복음 한 줄 시간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이 시간의 기도처럼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역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78장, 새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통합 찬송가 478장, 새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동산교회 김부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루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깊이 새김바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지는 귀한 하루 한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없는 크신 분이시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0: 어조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로의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계셨지요? 이번 주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없는 크신 분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에서 앞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은 지난 40년 동안 신실하게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출애굽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여러 계명들도 주셨죠.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전 하나님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셨는지부터 설명해 줍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백성들이 호렙에서 본 것은 큰 불길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불길 중에서 말씀하시던 여호와의 형상을 조금도 보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불길 가운데 임재하셨으면서 형상은 안 보여주셨는지 형상을 안 보여주셨던 게 왜 백성이 조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백성들의 마음과 몸을 이틀 동안 거룩하게 구별하신 후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진에서 나와 산 기슭에 섰습니다. 그러자 산에는 연기가 가득했고 불이 임했습니다. 산은 떨리기 시작했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어요.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3개월 동안의 광야 생활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직접 볼 수도 없고 다만 보좌의 모습만 살짝 보여주시고 음성

만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되 백성과 구별되시는 분이세요. 그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라는 걸그 백성이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물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모양에도 장소에도 매이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며 계시지 않은 곳이 전혀 없는 분이시죠. 둘째, 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에 비하여 만들지 못하게 하시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살았던 애굽,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들소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들소에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표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크신 분.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셋째, 사람은 보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늘 찾아요. 다툼이 일어나도 증거, 증거를 외치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봄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거죠. 이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광야, 이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에요. 넷째, 사람은 자신들의 욕심을 그 보이는 형상에 투영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내면에 참 가득하게 있는 욕심을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모양을 통해 욕심을 더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4장 16절을 통해 말씀하세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사람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드는 건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북한에 세워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부자의 동상이 떠올라요. 현재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만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 있다고 해요. 평양에만 사람보다 몇 배가 큰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20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 김일성 3부자는 자신들의 거대한 동상을 북한 전역에 그렇게도 많이 만들어 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김일성 3부자는 몸을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으로서 동상으로 만들지 않아도 어디든 계시죠. 그러나 김일성 3부자는 육체를 가졌기에 늘 한계투성이 사람일 뿐입니다. 여기 있으면 저기는 있을 수 없는 사람일 뿐이죠. 김일성 3부자는 자신이 북한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동상이라도 만들어 두고 자신들이 잊혀지지 않기를 기대한 것뿐이에요. 그들이 동상을 지으면 지을수록 김일성 3부자는 영원할 수도 없고 어느 곳에든 있을 수도 없는 북한 동포들과 다를 바 전혀 없는 사람일 뿐이라는 그 사실만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오히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요. 그래서 22절에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 자신은 한계가 있는 사람, 죄 많은 인생이어서 죽을 때가 있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경계를 넘으시는 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갈 뿐이시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0: 약속을 조심히 기억해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새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늘 거하기 원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세상 어느 곳에서든 동시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고요히 엎드리고 기도에 손을 내미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양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는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기를 희망합니다. 눈에 보이시면 믿을 수 있을 거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작은 분도 아니시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도 아니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남한의 성도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신의 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일 천국의 영광 아래 저희가 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없는 크신 분이시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1장, 새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통합찬송가 41장, 새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해석이 되지 않아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사건 앞에서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복을 받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첫째, 굳어져 있는 관행을 말씀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라고 해요. 다윗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정치적 안정도 군사력 강화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그는 통일 왕국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임을 알았어요. 출애굽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공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선포할 시기가 된 거예요. 20년

순간 홀로 말씀만으로 환난을 잘 견뎠으나 이제는 백성과 더불어 그 말씀을 널리 선포해서 다 같이 누리게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고 합니다. 바알레유다는 기리앗 여아림의 옛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일로부터 무려 70여 년이 지났어요. 물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에벤에셀의 승리 때까지 20년, 사울의 통치기간 40년, 그리고 다윗의 통치기간 1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백성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를 안타까이 여겨 언약궤를 옮겨오려 한 것이죠. 그런데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술에를 모니라고 해요. 고르고 뽑은 3만 명을 모으고 하나님 궤를 가지러 갔지만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궤는 술에 싣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레위 지파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수레에 싣는 것은 블레셋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조차 이것을 갈등 없이 행했다는 것은 그 방식이 너무나 관행으로 굳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기 방법으로 궤를 메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랜 시간 관행으로 굳어져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내가 편한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둘째, 두려움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라고 해요. 나곤의 타작마당은 비탈길도 아닌 고정되어 있는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든 것이지요. 결국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고합니다. 뜨거움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유대 예배의 새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치심으로 말씀 없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십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초창기에 벌을 주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궤 곁에서도 이렇게 죽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고 해요. 그동안 사울과 이스보셋 등 그 어려운 시험들을 다 통과해온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계속되는 승리로 말씀 적용에 소홀해진 것인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끄는 것을 막지 않고 방치했어요. 다윗조차 이러니 이스라엘의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베레스우사라 이름하며 화를 냅니다. 자기 잘못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잘못을 잊지 않고 이름 붙여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9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에 메어 오기를 두려워하며 주저합니다. 이에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고 해요. 자기는 궤를 받기 두려우니 오베데돔의 집에 떠넘긴 것이죠. 그런데 오베데돔이 누구입니까? 이름의 뜻이 에돔을 섬기는 자, 에돔의 종이에요. 한때 에돔을 섬겼을 수도 있는 이방 출신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궤를 받아들여요. 아마도 이전에 블레셋에서 다곤이 엎드러진 일을 알았을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보다 죽은 것도 알았겠지요. 그리고 방금 우사가 궤를 만져서 죽은 것까지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 궤를 받아들입니다. 다윗조차 두려워하는 이 일을 오베데돔이 십자가를 지듯 묵묵히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0: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고 해요. 70년이나 거부당하며 박해받고 내쫓기던 여호와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니 온 집에 복이 임합니다. 모두가 거부하는 하나님의 괴를 받아들임으로 관계와 질서 가운데 순종한 오베데돔을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시고 큰 복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베레소사처럼 내 잘못을 기억하며 이름 붙일 만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피하는 자리일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오빠는 크게 다투었어요. 부모님은 이 일로 이혼까지 언급할 정도로 크게 싸우셨고 그것을 듣고 있던 저는 너무 무섭고 불안했어요. 그 이후 친구 관계에서 배신당하며 제 불안증은 더 심해졌죠. 그래도 힘들 때마다 기도하라는 엄마 말씀대로 순종하여 조금씩 불안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조금 괜찮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니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도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작은 일에도 가슴이 뛰고 불안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지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 한 다윗과 웃사처럼 저도 조금만 평안해지면 제 방식대로 교만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길 원해요. 10절 11절에 보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기를 꺼릴 때 오베데돔이 그 궤를 모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대요. 아직 아빠와 오빠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먼저 큐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베데돔의 온 집에 임한 가족 구원의 복이 저희 온 집에도 임하게 될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책을 펴서 본문을 읽고 쓰며 큐티하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전에 오빠와 아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이나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가 모두가 두려워 피하는 그 궤가 묵묵히 순종하는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갈 때 온 집에 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화려한 행사와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피하는 십자가의 자리를 누군가는 묵묵히 져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복의 자리예요. 내 방식이 아닌 말씀의 방식으로 회피가 아닌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윗처럼 그동안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해왔다고 자만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법도를 어기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세상 방식을 끌어들이지 않게 하시고 관행으로 굳어진 잘못된 방식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잘못을 잊지 않고 베레소사하며 이름 붙여서라도 기억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피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한 오베데돔처럼 박해받고 내쫓기는 궤를 메어 모시고 관계와 질서 속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아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르앗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성경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을 결정할 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롯은 당연히 기름지고 좋은 땅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그보다 못한 땅을 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남보다 못한 것을 선택해도 먼저 남을 배려해 줄 때 그 복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요. 간단하지만 정말 하기 어려운 삶의 방식입니다. 조금은 손해보는 듯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구세군 노래 선교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는 사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짐 윌슨 교수에게 하루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성경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할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윌슨 교수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일독을 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자고 한 구약은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학생들은 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40년간 매일 성경을 읽었지만 지금도 전부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토론은 언제나 환영이지만 일단 성경을 좀 더 읽은 뒤 저를 찾아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근 유명한 유튜버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크리스천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던 콘텐츠가 매주 올라오다가 갑자기 크리스천이 됐다고 고백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읽는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의 정수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자주 묵상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모순이 없음을 믿게 하소서.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기쁘게 따라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페루지아 한인교회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박종우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성경 교사 가장 복된 부르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게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어려운 부서가 교육부서입니다. 또 구역사역입니다. 그래서 교사 구역장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구 세 개 맞는 것보다 교육부서 하나 맞는 게 더 어렵다. 교육부서 하나가 교구 세 개 맞는 것 정도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양육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또 구역장을 또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말씀의 사역자분들 정말 그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시고 그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힘을 내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이 중요한 사역에 더욱더 큰 은혜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교회만 오면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교사는요, 구역장은요, 특별히 저와 같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 목회자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월에 진행된 교사 세미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교사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사, 한 아이를 바꾸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교사는 한 아이를 바꾸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많은 역사적 증거가 있겠지만 영국 산업혁명 당시 1780년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산업혁명 당시에 노동착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

그들이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면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짐승처럼 일하다가 죽어가고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편집인인 로버트 레이커스는 한 가지 뜻을 세웠습니다. 주일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안식일인데 이 주일만이라도 일요일만이라도 아이들에게 글과 성경을 가르치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과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도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부터 시작된 주일학교 운동이 영국을 살린 겁니다. 또한 그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13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주일학교 교육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광주 땅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로 나와서 잘 알고 있는 서서평 선교사님, 엘리자베스 셰핑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광주에 들어와서 여성 교육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천대받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시대 가운데 여성들을 살렸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양림동에 선교사님 미용원에 가보고 그리고 그 주위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그 교육의 업적, 이 어린아이들을 살렸던 업적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로버트 레이크스 주일학교 선생님의 한 헌신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한 아이뿐만 아니라 이토록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 어렵고 양육한 일이 쉽지 않지만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구역자분들 특별히 종과 우리 목회자분들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이 중요한 양육의 사역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특별히 양육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교육의 목표를 한 가지 세워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 교육의 목표는 성경을 통해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돕는다.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고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이 감격과 기쁨과 담대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자로서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그저 구원받아서 아 나는 천국 간다. 이 천국서만 한 가지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능력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 교사와 교육부서와 구역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초등부와 우리 중고등부 중심으로 청년부를 중심으로 사역을 이루고 있는데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것은 고학년은 이 수가 예전보다 줄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어린 유치부들은 잘 자라서 귀한 미래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군동에 있는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 우리 교육부서를 통하여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정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중2병 걸린 아이들 여러분 아시죠? 벽이라고 합니다. 말을 해도 대답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놓고 사역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한번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아이들의 명단 중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선생님들이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자면 뭐 한국교회의 여러 현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설교와 메시지를 통하여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때에 일주일에 168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가정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가정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익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그리고 가정의 신앙 교육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원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보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한 시간 정도의 교육을 합니다. 우리 분반 공부까지 하면 한 시간이 좀 넘는 시간인데 168시간에 비한 한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간 그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던가요? 그 한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일주일이 너무 공허한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글에 써나와서 제가 더 확신 있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가정에서 168시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필요한 시간이 예배당에서 한 시간이더라고요. 그 한 시간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교사분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이 무너지면 168시간도 무너지는 것이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요, 그리고 그 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구역장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저와 우리 교육자분들이 함께 기도하고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바꾸는 기적, 성경교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양육을 맡으신 우리 모든 양육자 되시는 말씀의 사역자 여러분, 내게 맡겨진 부르심이 아이들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명을 귀히 여기시는 모든 교사와 구역장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한 시간이, 또 이 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나의 일주일의 삶이 한 아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본문인데 우리 시간상 제가 절반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좀 흩어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바로잡아라, 그 다음 구절에는 짐을 져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러다가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각자의 구절이 마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읽어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읽어보고 읽어보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석을 보기 전에, 다른 분들의 해석을 보기 전에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오히려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집중하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되는데, 말씀을 계속 읽어봤더니 이 말씀이 정말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네. 예를 들면 이러한 부분이요, 이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냥 이미지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범죄한 일이 있는 자 보니까요, 이 범죄한 자들은 누구인지, 또 다음 구절에 가서, 3절에 가서 스스로 속이는 자, 뭔가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신령한 자들, 그 범죄한 자들을 돕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1절의 말씀에 보면 너 자신을 그랬는데, 또 이후에 9절에 가서

4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고 2절에 가보면 너의 짐을 지라. 그리고 또 5절의 말씀에 보면 각자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정교하게 짝꿍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평행구조 또는 페어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 범죄한 자가 누구인지 말씀이 짝꿍을 이루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을 6절에서 딱 내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6절 시작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우리가 A로 묶음을 놓으면 A의 묶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인지, B의 묶음은 말씀을 받는 자는 누구인지, A의 묶음은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 B의 묶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 그리고 한 가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주님으로 축원하는데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 말씀은 그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저와 같은 사람을 말씀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말씀을 받는 자는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더 큰 감동이 되는 이유는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에게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받는 자들이 무엇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좋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는 자는 그 인생에 나눌 수 있는 좋은 것이 더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설교의 제목이에요. 자녀의 덕을 보며 삽시다.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녀 덕 보고 삽시다. 그러는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자녀 덕 보려고 애들 키우냐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인정이 돼요. 자녀에게 덕을 보는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인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의 덕을 보는 부모가 참된 복된 부모더라고요.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자녀의 덕을 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있어야 부모에게도 교사에게도 좋은 것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그 예의 묶음이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까지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한 일은 다음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3절의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예의 묶음이 이어지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실력이, 내 상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하지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존재입니다. 저에게 이제 제 나이가 50이 다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립냐면 나에게 좋은 스승, 좋은 멘터가 있어서 다행이고 정말 좋은 세상이 더 필요하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적건 많건 정말 우리에게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런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르침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돼요. 내가 무엇이 된 줄로 알고 그리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였는데 그리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시는 분도 또 계시지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는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 없어 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대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좋은 가르침을 받아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가르침이 필요한 존재이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가르침이 필요한, 내 삶 가운데는 범죄한 일이 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할 때에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내가 무언가 되었다. 저는 중학교 때요,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한마디가 늘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반에서 불행하게도 집단 컨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알게 되셨어. 이걸 알게 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심각한 문제였어요.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우리 때는 뭐 매도 때리고 체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그날은 매도 들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컨닝에서 받은 점수가 너희들 실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뚱구름 같은 존재이다. 만약 앞으로 너희 실력을 증명할 그러한 시기가 온다면, 너희 실력을 증명해서 그때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온다면 그때에 너희 실력이 드러나서 너희들은 추락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컨닝으로 얻은 점수는 너희의 실력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낮은 점수를 받을지라도 너희들의 실력을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실력을 쌓아간다면 자신을 알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좋은 점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 점수를 받아서 뚱그름 같은 존재이면 정말 실력으로 증명해야 될 때 가짜 실력이 드러나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아무것도 되지 못하였는데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지금의 실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이 가르침을 주는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신령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에, 가르침을 줄 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잡아라 이 단어는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뼈를 맞추다 이런 단어예요. 제가 우리 딸이 놀이터에 놀다가 팔이 골절되었는데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무슨 병원을 가냐 그러면서 괜찮은 줄 알고 참으라 그랬어요. 근데 오후 예배 끝나고까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끝나고 병원에 갔더니 팔이 골절됐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면서 선생님이 딱 그 뼈를 맞추는데 제일 아픈 순간이 언제예요? 그 뼈를 빼가지고 맞출 때 제일 아프잖아요. 가르침을 주는 존재,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 저 사람이 골절되었구나. 그래서 그 뼈를 맞춰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가르침을 주는 존재와 가르침을 받는 존재가 귀한 교절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6절의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는데 그 좋은 것에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이죠. 그 좋은 것의 열매의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되면,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면 8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장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르침을 주는 자로, 가르침을 받는 자로 우리는 동시에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말씀의 존재로서 우리가 이제 무엇이 되는 존재로,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참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데,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 교사만이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심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심을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육체로 심는 것은요 정말 모두 허망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 세상 교육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 교사들이 가르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의 심령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심령에 좋은 마음밭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좋은 약속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실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교사들과 가정의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의 양육을 받아서 그들이 좋은 마음밭으로 성령을 심는 존재가 되면 그들을 통하여서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좋은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며 권면드리고 싶은데요, 아침에 사택에 들어가는데 마침 극동방송에서 홍양표 박사님, 두뇌과학자이신데요,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시대에도 좋은 선생님은 너무나도 많다고, 좋은 선생님이 너무나도 많다고,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지어 모든 사람은 부족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학생과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존재들이 아, 좋은 분이야 하면은 그 삶 가운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에서 좋은 것을 하나라도 얻는 거래요. 그렇다면 이제 인터뷰하는 아나운서가 이야기해요. 좋은 선생님을 그렇게 맞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부터 부모님이 절대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갔을 때 선생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선생님에 대해서 마음이 다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야,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저 아이만 이뻐하고 너는 그렇게 이뻐하지 않는다냐, 너희 선생님 어쩜 그럴 수 있냐, 내가 가서 선생님 혼내줄게,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는 그때부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에 대해서 야, 너희 선생님이 너 모르고 있지, 너 엄청 사랑하더라, 너희 선생님 너 너무 좋아하더라, 그러면 아이가 힘을 얻어서 오히려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스승의 노래 부르기도 어려운 시절, 아이들이 선생님의 케이크를 가져오면 케이크도 나눠 먹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좋은 교사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사모가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0: 어려워하는 아이가 선생님 만나더니 금방 변화돼서 얼굴도 펴지고 그 아이 하나 케이크 가지고 오더래요. 변화되니까. 교사 한 명이 변화되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도요, 부족한 건 많고 어려운 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은 내가 좋은 것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하여서, 정말 서로에게 유익하기 위하여서 좋은 이야기를 서로 격려해 주는 것, 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4412번 광주 세광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거침없이 치닫는 고유과와 고환율의 어려움에서 이 땅은 오리무중과 극단적 이기주의, 빈부의 격차가 팽배한 시점에 있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는 민족의 일꾼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나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3대째 뼛속까지 깊은 불교 가문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백암사 창건주의자 불교 신도 회장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주지스님으로 74년 평생을 보낸 분이었어요. 가문이 이러하니 그 역시 운명처럼 동자승으로 자라납니다. 이후 정식 승려가 되어 태선이란 법명을 얻었고 17년이란 긴 세월 동안 스님으로 활동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십니다. 스님이 목사가 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죠. 우주 전체가 흔들리는 일, 영적 대지진과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불자들의 소원 기도를 올려주고 시주 공양을 받으러 목탁을 치던 그가 한 낯선 청년이 다가와서 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스님, 이제 그만 목탁 두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자 이 태선 스님은 기가 차서 대꾸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구원이 뭔지도 모르지만 거짓말하지 마라. 인생은 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인과응보의 업보를 치러야 하는 존재다. 천하에 부처님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열반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니 그런 사기극에 당신도 절대 속지 마소. 지옥불에 떨어질까 두렵다. 하지만 그 청년은 물러서지 않고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쑥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절간의 규칙상 혼자선 책을 읽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태선 스님은 다른 스님들의 눈을 피해 성경을 무려 6번이나 독파했고요. 그리고 불교의 세계관 속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거대하고도 충격적인 영적 진리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이 뒤흔들기에 충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세계관의 차이를 제가 오늘 오프닝에 쭉 한번 올려놓았고요. 지금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고 중요한 것은 찬양 듣고 이분의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스님이 성경책을 6번을 완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성경을 6번 몰래 읽었던 태선 스님. 아,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불교 세계관을 쭉 비교해 봤는데요. 여러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대요. 불교는 죽으면 끝없는 여섯 갈래의 세계, 어찌 보면 뱅뱅 도는 윤회를 말합니다.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개가 될지 지렁이가 될지 물고기가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세계관. 하지만 기독교는 명확했다는 거죠. 흙에서 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께로 돌아가 영원한 천국 낙원에서 눈물도 슬픔도 없이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은혜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 절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해요. 절에 있으면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다 공짜인데 세상 밖으로 나가면 당장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계의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당에서 예불을 올리던 중에 너무 피곤해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시 누워 잠이 들었는데 그때 주지스님에게 발각돼서 사정없이 대나무 매질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몸을 이끌고 주저앉아서 이 태선스님은 펑펑 울며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세상에 자는 사람, 아 지나가는 개도 때리지 않는다는데, 아니 대자 대비하다는 불교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이처럼 사정없이 때리는가. 내가 17년을 이 고생을 하며 참선을 해도 내 마음에 이렇게 주지스님을 향한 분노가 가득하고 탐욕이 이렇게 가득하니 야 이 길은 가짜가 아닐까. 동시에 성경에서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태선 스님은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모르겠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먹여 살리겠지.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오셨대요. 그런데 이 개종했던 삶 곧바로 축복의 탄탄대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스님이 나와서 평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흉악범인 줄 알고 다 무서워하면서 모두 내쫓아버렸대요. 설상가상으로 두 명의 청년에게 일자리 소개시켜준다 속아가지고 글쎄 맞아서 강목에 맞아가지고 그냥 돈도 뺏기고 다 그냥 강도를 당하는 그런 시간까지 갑니다. 돈도 없고 몸은 부서졌고 의지할 것 없는 이 삶 가운데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대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한번 살려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십시오. 글쎄 그 눈물의 기도가 끝날 이튿날 기적처럼 한 사진관의 주인이 이 태선 스님을 불쌍히 여겨서 사진 기술을 알려주고 먹고 잘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줬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자립하게 된 그는 야간 신학교에 편입하게 되고요. 신학 공부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정식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자살하려고 소주를 정말 많이 마셔서 뭐 도로에 누워서 하나님 날 죽이세요 라고 그런 상처 있었던 시간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스님에서 정식 목사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김진규 목사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된 김진규 목사님의 가슴 속에는 무거운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육신의 아버지, 지금도 저기 74년 동안 평생을 지금 스님으로 계시는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 복음을 아버지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오프닝이 깁니다. 찬양 듣고

이 부분을 또 설명해 드릴게요. 글쎄, 이 스님에서 목사님으로 된 이분이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 원구 스님을 전도하는 일에 강행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불가능해 보였던 이 일,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3대째 데려온 골수 불교 집안의 수장 주지수님인 아버지를 전도하는 것,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너와 나의 자식 인연은 끝났다, 당장 내 절간에서 나가라, 무식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며 이미 그를 문전박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김진규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평생 우상을 섬기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전도할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목사님 이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노수님 아버지 방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이때 아이디어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떨어져 살며 느꼈던 부모님의 은혜와 효심을 담아서 직접 작사한 효도가라는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매일 이렇게 불러드렸다고 해요. 연불은 잘해도 찬송 곡조는 서툴렀던 이 아들 목사가 노수님 아버지를 향해 눈물로 부르는 이 효도가를 부르기를 4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에게 불러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74세에 이 주지스님 아버지는 매일 밤 자신을 찾아오는 이 아들의 노래를 듣고 마침내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고 해요. 이렇게 아들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평생 절간에 있어 보니 젊을 때는 수많은 불자 자식들이 복을 달라고 찾아오더니 내가 늙고 병드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 인생은 결국 다 늙으면 헛것이요 무소요.

죄일 뿐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살아서 부모에게 진짜 효도하는 종교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믿는 이 하나님이 너 같은 중을 인간 만들어 돌려보낸 것을 보니 참된 신이 맞다. 나도 너를 따라 예수를 믿어보겠다. 와, 대기적이 나타난 거죠. 74세의 노 스님 아버지가 승복을 벗어 던지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일월사 절간을 하나님의 전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그 절을 허물고 당시 돈이 없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던 시골 마을에 가난한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 자리에 고등 공민학교를 세웁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 벼락 맞아 죽을 것이라면서 손가락질하고 저주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김진규 목사님은 시골의 아이들을 모아 교장, 담임 12개 과목을 홀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며 복음을 심었습니다. 오늘 그 사진을 제가 오프닝에 올려놓았고요. 절이 변해 학교가 되었고, 더 대단한 사실은 그 학교가 나중엔 경북 영양군의 사동교회란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학교를 거쳐간 아이들 중에 목사 3명과 장로님 7명이 배출을 됐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번에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에요.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쭉 설명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오프닝을 이렇게 길게 얘기 드린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짧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한 분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에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정말 이 목사님이 겪었던 이 인생의 그 고민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삶의 현장이 참 또 우리들의 인생과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짊어지고 마치 산속의 수행자처럼 홀로 고군분투하며 고행을 겪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휴일,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 휴일이죠.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데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겐 오늘 휴일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의 행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 행사하는구나. 또 저분들이 행사를 해야 우리도 성탄절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밝혀진 등불을 보며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지 도전받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랑 앞에,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신 그 귀한 사랑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긴 오프닝 말씀인데요,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날 사랑하심, 여러분을 사랑하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휴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1484님, 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들리죠? 라고 하시는데, 8432님, 이거 오디오 파일을 한 번 더 듣고 싶으시대요. 네, 없습니다. 아, 이걸 만들었어야 되나요? 아, 참, 지금, 한 분은 오프닝을 보내셔야 되는데, 기대라고 보내셨어요. 기대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을 공유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조금 길지만 여러분에게 세 부분에 걸쳐서 쭉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제가 참 저도 감동이더라고요. 어제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야, 한 분의 일생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리고 지금은 그 사동교회 전도사님이, 젊은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라고 유튜브까지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역사 사진이 있는 거예요. 야, 참 그 믿음의 역사가 또 그 믿음의 감동이 오늘 이 하루도 이어질 줄 믿습니다. 1631님, 부모님의 영혼 구원에 정말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께 더 힘있게 효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도 하셨고. 0850님, 오프닝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 청주의 김인하 권사님도, 피디님 오늘 너무 감동적인데요. 오프닝 말씀

좀 공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잘 공유해 드렸습니다. 우리 4188님 못 들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 읽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복된 월요일 아침 한 주간 일상, 아, 오늘은 이제 휴일이지만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님 만나보시죠.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뉴스를 검색하다 알게 되었는데요. 남매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것입니다. 서로를 놀리고 삐졌다가 투닥거리면서도 금세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버리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너무나 익숙한 장면들이 이어져서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가 봅니다. 흔하다는 말은 대수롭지 않다는 뜻으로 자주 사용하지요. 그래서 가볍게 넘깁니다. 늘 그렇지 뭐, 다 그런 거지, 별일 아니야.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 곁에 자주 보이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것들에 붙는 흔하다는 이름은 그저 많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오래 곁에 있어서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된 기적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매일 밀려오지요. 해는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숨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요. 우리는 그것을 흔한 일이라 부르지만 단 한 번만 멈춰도 세상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흔하다는 말은 마치 값어치를 깎아내리는 듯 들리지만 사실은 세상에 넉넉히 풀려있는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흔한 남매 속 장면들이 웃음을 주는 이유는 그 안에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툼도 관계 안에 있고 웃음도 관계 안에 있고 다시 가까워지는 순간도 모두 관계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가 완벽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흔함은 반복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매 순간 새롭게 허락된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도 그렇지요. 형제의 다툼도, 금세 풀리는 화해도, 사소해 보이는 그 장면들이 사실은 사랑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것을 기다리느라 이미 주어진 것을 잃어버리지요. 더 큰 기쁨, 더 분명한 응답, 더 확실한 기적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너무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매일의 숨, 늘 같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같은 반복되는 하루의 리듬으로 말입니다. 그 흔한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특별한 순간을 붙드는 힘이 아니라 흔한 날을 소중히 여기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묻지요. 나는 왜 흔한 것을 하찮게 여겼는가? 왜 늘 곁에 있는 것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왔는가? 흔함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 번의 강렬한 순간이 아니라 수많은 흔한 날들로 엮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흔한 날들 속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믿음이란 특별한 순간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하루 속에서 그분의 숨결을 알아보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무엇을 구하기보다 이미 내게 주어진 흔함 앞에 조용히 서봅니다. 익숙해서 자세히 보지 못했던 얼굴을 다시 보고 늘 하던 말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건네고 당연하게 지나쳤던 하루를 선물처럼 받아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흔한 하루를 다시 한번 붙잡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아침의 쉼표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 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침의 쉼표 영상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의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문자번호 5226, 휴일이니까 극동방송 듣는 것도 쉬어볼까? 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오늘 방송 듣는데 더 은혜를 받으셨다.

있다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0933님 부활이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104님 하나님의 귀한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뇌경색 남편을 42년 케어하다 남편은 1년 반 전에 천국에 갔습니다. 아, 10년 전부터 여러 통증, 저림 증상도 있어서 밖에는 못 나가지만 주일 예배, 수요 예배만 겨우 드리면서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79세 우리 권사님 힘내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그 지금의 이 현장의 여건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분명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9096님도 오프닝 말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신청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프닝 말씀 오늘 스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감동 오프닝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 찬양과 함께 더 소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충동성이나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하는 경향이 높으며 또한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충동성과 공격성이 더 높아지는 부정적인 되먹임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워싱턴 대학 정보대학원의 데이비드 레바이 교수는 게임 중독이 청소년 뇌의 팝콘 브레인 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팝콘 브레인이라는 용어는 스마트폰의 게임, 동영상에 자주 접하여 뇌가 변형되어 팝콘이 튀는 듯한 강한 자극에는 반응을 보이지만 현실 세계의 일상적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게 망가진 것을 빗댄 표현입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2살 이하 유아에게는 스마트폰, TV, 인터넷을 조금만 보여주라가 아닌 아예 보여주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2살 유아는 한국 나이로는 서너 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어린 나이에 컴퓨터 게임에 자주 노출된 경우는 충동성이나 공격성 증가는 차치하더라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나 블록 쌓기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도 잘 못하는 등 뇌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서너 살이 안 된 어린 자녀를 둔 기독교 양육자들은 이 사실을 잘 파악하여 은연중에 스마트폰을 어린 자녀에게 넘겨주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엔 저의 주일 말씀 노트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란 하나님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는 것이다. 이 복음을 알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 예전에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눈이 갔는데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자 나로 필요로 하는 사람, 마음이 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한다.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나에게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의로 충만한 바리새인들이 아닌 언제나 자신의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와 창녀들에게 시선이 가셨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은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는 자들에게 늘 시선이 머무신다. 복음은 내 안에 뭔가 능력이 많아지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내가 붙들 것이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내 심령이 찢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찢어진 틈으로 주님이 들어온 사람이다.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갓모닝 시작했고요. 주엘의 주님 없으면이란 찬양 함께 했습니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란 어떤 저도 사실 겸손한 상태? 마음이 좀 낮아진 상태?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마음이 찢어져서 그 찢어진 틈으로 주님이 들어와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 아침 주님께 어떤 사람이 되기보다 주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길 소망해봅니다.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자녀를 키우시는 어느 부모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녀가 많으면 똑같이 사랑하게 되나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요. 다 다르대요. 그런데 유독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아픈 자녀. 아픈 자녀가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가더래요. 더 마음을 쓰게 된대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주님, 저는 영적 미숙합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만히 있으실까요? 오늘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갓모닝 출석 체크 단어 알고 계시죠? 만나입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귀한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의 주말 주일 이야기 소중한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특별히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예쁜 화분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선물들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한 후에 찬양 함께 하시죠.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우리 9140-2944-6472-1806번님 만나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특별히 6472번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갑모닝 가족 여러분 응원합니다. 라며 문자메시지 보내주셨고요. 또 9507번님, 4641번님도 찾아오셨습니다. 1883번님, 어머, 퀴즈 맞추고 화분 선물 당첨됐는데 아직 연락을 받질 못했다고요. 네, 제가 꼭 확인해서 예쁜 화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07번님, 찬송가 필사하고 있습니다. 매번 부르던 찬송가 가사를 쓰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요.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9581번님, 깨끗하고 상쾌한 아침, 생명의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오늘 아침도 공기가 맑습니다. 맑은 아침, 우리의 마음을 맑아지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겨자씨교회 김수진 지사님, 갓모닝 로고송만 들으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이 로고송을 들어야 아, 갓모닝이 시작하는구나 싶고요. 괜시리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 아침이시길 바라면서 로고송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설태환 장로님, 오늘도 파이팅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강성자 권사님, 맑은 하늘로 응원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해 즐거워하시는 주님을 떠올려봅니다. 조재희 성도님은요, 실패와 시험의 시

우리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 배울 때다. 고난을 이겨낸 흔적은 우리의 간증이 되고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밑거름이 된다. 라며 지난 주말 묵상을 또 나눠주셨는데요. 이 아침 받은 은혜 나눠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래요. 우리가 혹시나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좋겠고요. 오늘 나눈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히 찾는 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1118번님, 또 7246번님께 예쁜 화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5장 6절에서 11절

0: 1절을 본문으로 고난이 당신에게 일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대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많은 그 과목들을 공부하죠. 1, 2학년 때, 저학년일 때는 주로 이제 뭐 교양이라든가 공통이라든가 대학생이 되면

전공 선택이 있고 전공 필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공 필수는 당신이 적어도 이 과정, 이 과를 졸업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당신은 이것은 최소한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전공 필수입니다. 그 필수를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배워야 그리고 패스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전공 필수 과목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 나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쩌면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고, 예.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고난이 또 있을 것입니다. 예. 별로 좋아지는 않네요. 이런 예언은 여러분이. 그런데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나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지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가르쳐서 고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 서신서는 그 당시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래도 당신이 넘어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사도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는, 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책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를 거쳐가면서 굉장한 큰 박해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독교 박해의 시점이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 예, 네로 황제를 기점으로 이제 극심한 박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네로 황제는 주후 54년에서 68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64년에 일어났던 로마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서 로마 시내가 불타기 시작했거든요. 네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저들이 로마를 미워해서 이렇게 불 다 질렀다, 로마 온 시내에다가. 그래서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극심한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의 그 쓰여진 연대가 주후 64년경으로 보거든요. 예, 로마 대화재 사건과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주후 81년에서 96년까지 로마 황제로 재직했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도미티안은 자기 자신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게 만들고 절을 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이고 또 그런 박해를 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경험했던 시기입니다. 트라얀이라고 하는 황제가 97년에서 117년까지 재위를 했는데 이 트라얀 황제 역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온갖 정말로 지독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이었죠. 정말 지독한 그 역사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온갖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불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시험.

어쩌면 이 단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주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여가지고 이 시신을 태워가지고 횃불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쩌면 그 일을 또 염두에 두고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불같은 시험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은 그렇게 많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당하는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당신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어쩌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뭐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보다는 내가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설교는 말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주석을 붙이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말씀해 줬기 때문에 이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낯선 것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생소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아주 낯익은 것으로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왜 이렇게 내 고난이 찾아왔을지 이상하다. 맨 처음 고난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 아주 낯익은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습니다. 조금 있다 우리 3부 예배 끝나면 12시, 12시 반에 가서 밥 먹습니다. 우리는 밥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됐으니까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우리는 밤에 잠을 잡니다. 왜 잡니까? 당연히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의례 그 시간이 되면 9시, 1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밥 먹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도 낯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 고난이 드디어 내 앞에도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친근한 것으로 여길 때 고난이 찾아와서도 우리는 놀라지 않게 됩니다. 낯익은 것이 찾아올 때는 깜짝 놀라요. 예, 생소한 것이니까. 그러나 이게 아, 와야 할 것이 왔다. 내가 생각하던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놀라지 않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여러분이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을 오늘 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고난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분은 참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너가 고난 나갈 때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물론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 고난 중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지만 오히려 반대로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지금 내 고난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난이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복.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복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 위에 뭐가 덧입혀진다고 말씀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진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위에 뭐가 덧입혀진다고요? 천국이 덧입혀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5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깎아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서면 우리가 한없이 작아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돼요. 겸손해서 낮아지게 되지만 이 고난이 다 지난 다음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시니까요.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면 내가 전능하신 그분의 손 아래 내가 여전히 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내가 한없이 낮은 자리로 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갑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우리는 가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낮아져도 전능하신 그분의 손 아래 있어. 그분의 손이 나를 오늘도 품어주고 있어. 그분이 오늘 나를 덮어주고 있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낮고 낮은 자리에 가도 우리는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를 우리는 기다려요.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창세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디에 떨어집니까? 구덩이 속에 떨어지거든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요셉의 인생이 낮고 낮은 자리까지 갔는가? 구덩이 속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상인에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노예 시장에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아갑니다. 모함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낮고 낮은 감옥, 구덩이, 종, 노예, 노예시장, 감옥까지. 그런데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내가 이 낮고 낮은 곳에 있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나는 그분의 손길을 따라서 어떤 곳이든지 가겠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서 하나님은 그를 높은 애굽의 총리, 바로 다음에, 바로 왕의 다음에 자리에 딱 위치하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분은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 천대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무덤 속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높은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낮은 자리에 가고 낮고 낮은 자리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당신을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 전능하신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너가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걸어가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네 번째,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왜 자꾸 염려를 하는가 하면 이 고난을 내 힘으로 내가 이겨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낙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중에도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짐으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믿음을 굳건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가 여러분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마귀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누굴까요? 믿음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노리고 있냐? 이런 사람을 노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 믿음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약해지고 약해지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마귀는 먹잇감으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극심한 박해를 경험하고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던 것은 마귀가 이 박해를 이용해서 믿음에서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그 믿음에서 떠난 이 배교한 자들을 마귀가 삼키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초대교회 시절처럼 박해가 없는 시절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감옥에 넣거나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계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마귀의 계략은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극심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믿음의 어려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더 좋은 무기를 활용합니다, 마귀가. 요즘 사람들이 풍요를 쫓아가고 안락함을 쫓아가고 평안함을 원하는 이 세태를 이용해서 마귀가 오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못 참아내고 내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이기주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독교 역사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한 100년간은 극심한 박해를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한 200년 더 지난 다음에 드디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박해하지 않았어요. 박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니까요. 그 선언은요. 로마 황제의 선언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했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가 더 팽창하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지만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신앙의 자유를 마구 줘버리니까 이제는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더 강해졌을 것 같은데, 기독교 교회사가 평가하는 평가는요, 313년에 기독교 공인됨으로써 오히려 기독교의 신앙은 약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옛날처럼 초대교회처럼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처럼 그렇게 극심한 바퀴를 겪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더 위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더 많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잘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면 고난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내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은 나에게 많은 일을 해놓고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고난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으로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저는 우리 광천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인생 가운데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 여러분이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늘 약속처럼 더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해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광천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꼭 이수해야 될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낯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낯익은 것으로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 고난 중에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줄을 잡고 나를 어떤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 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주님과 함께 어떤 곳이든지 그곳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때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며 믿음을 굳게 굳건하게 하여 우리 앞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지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해지는 이 은혜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을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82국에 691번 광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드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땅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능력 많은 사람, 조건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지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 돌아서지 않을 그 사람, 사명을 놓치지 않을 그 사람, 눈물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세요? 어느 골목에서도, 병실에서도,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라디오 앞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답니다.